이와데 딱건라 남주와 자유 딱딱하게 고케야 그 사토지 서서 사과 지문하나도 고케야 덴지 마키지 타토 딱 정말모 코리 쮸인지 마키지 타토 딱 서서 사과 자야이 고모라데 간다나고 원다나고데 요요메요 포 쿠누가 사바티우지 쮸인지 쮸기도너모 나 쮸기도너름 디쮸인데 요미냐 메누 키와 하체 동성 뮤지크 고케야 고와데 바체 심즈나 뮤지크 미토와마 시코리 나 로로일레 카즘탕 타 키와 정마 뮤지크 몽와 양아부 총즈 노트 테리 아즐레 머쿄피인 종샤 랑그르즈 니아즐레 두노데 치 치치 치치 무노데라 회조즈나 자랜젠 바그 연덴티 아랑라 메젠테 Rengen bago yönde yokuyi kunutu dukuta tsikira. Timayina ngilga shami yungu, timayina ngilga kusami yungu dukuta dukuta re. Ti tsikiri. Tsime yishi jit uzu chua tuunu di yingata tsikiri jir. Tsime yishi jit. Tsita mintamba, yinga yasunga shiopa di tsita mintamba ga shiopa shi unu uzu jir ya. Zilin shiopin jungsha rengir jir. Dinosana chenye sheku meke, hawasana nyele sheku menu, di nyangata tsirina doyo shchola yang tsirina. Dinosana chenye mishe, hawasana nyele mishe pi, odo arigtita tsirina doyo shchola yang tsirina. Goncha hachir sugzun shiawi tsirina. Gonchendi, gomba chimbo nyantri kodin. Zhokra, yinjo chadira, maya yimunga lila shigiwa kukunga mekiz kukia. Chira, zatsanga chukki kitunara kaya, kuwata, shansara, sasaga chukki tunara kaya,
Korg, delik tuk, chok, tuk nara, kayo.

0: 야 그리마선 지죽 사가라면 무슨 사가라면 지금 티땡구노 티타 마선 사가 쇼고노 데야 쿠아테 아디 고카죠 키타 아 데인저도 자다 이다 무슨 리와고 홍보 티타 시게 자야야 저 치카자야 나타 젠톤데 케드노 그거 그 친정 이나 조코 리와이나 조코 롱와이나 조코 어로 치케이노 셰이르카 치케스정노 아 사르르카 치케 코파테노 데디셔나 또 무슨 홍보야 또 뭐야 저 디타쇼콘데야쇼콘데 디쇼롱아츠네 그 언저저니 그쪽아 끈끈고라 마기 신이 염나 키와 진부 어디와 어디와 된구띠 아이나 도끼야 카노데 염나는 님마기토는 죽고 카노시와데 남키 노르드노 디구아디레고 남키 노르 고알나 카노르드노 염나 원죽고 쩡고 고알레고 염나 자츠 담바도 디구알고 다 강아지 끌어 죽어서 확샤파통 끝으래 그와시니 사슬라마 TV티디 남키 냠마드나 냠마가 오용노 휘티젠트 키와치 문디 오타르게 치킨도 모두 쫀다 쫀디 아까 아나나 양다 영금백게 달리타 딱게스 나드노 아 럭샤 던스 치기톤 마스티크 아랑랑 다톤 텐라 요마이네디 아 치르나 메토 와만 다마톤데나 아 던스 좀부 식부이노 다카타 테 던스 요메크 토화고노 마레고 근데 까 팽고 근데타 드바데 냠브르 조사데리에 근데 판사도 웃고기 허나 서든 레첸 송화우 크투 판사 샬로로자 치총송 잔고 고모 라데 테트마데 밤 고고 데디 컨드가 유네나 미시가
1: Lakshya 배츠드나 배데마드나 지진 마체바 지진 메체비 종우 침보 고고고 기 기와 나케 기위 리 진체메 페르팔라 배데마디 휘탕 휘 쩨게 토니 온데 나케 기위 리 진 메체 페르팔라 배데마디 아자 츠기도도노 아자 시가도노 또 마르 무 기와 무 송도 참마 히트디는리아 Sadhu

0: 이사그니 흑사부르샤티 허럭주르시지 아레완 동기
1: 저리가 아린 신의 엠비에스 익지시 카지 누르티니 비에스 조르히시
2: 시행하 뉴즈문뎀 자흑주르 차당스탄
1: 시에사 출로즈나 코바디 시에 흐마요나 일라키라
2: 아제누르 롱슈츠는 좀좀 사마 치흑시 마흐동
3: 드원슈네 즈지리겐
2: 최진의 무사인
1: 저리가 아린 신의 연비에스 익지시 카지 누르티니 비에스 조르히시
2: 시행하 뉴즈문뎀 자흑주르 차당스탄
1: 시에사 출로즈나 코바디 시에 흐마요나 일라키라
2: 아제누르 롱슈츠는 좀좀 사마 치흑시 마흐동
3: 드원슈네 즈지리겐 최진의 무사인

야 년이 두고 정청소 지난바디 모이나 다시 저거 산지 능진반된이나 아초초로 올거 동칭거 운동이 감성거나 중시 쭉초치의 고지시비 디츠르카마 앞지런 거 나총시비가 측거 타동림친 안이나 두고 정청치리 특고 두고 부자지민 리드나 두고 정청 청마 감저시기요 리 두고 정청 청마 그 아야는 거 공성도 시보즈거로 쉬라 다 기르긴게 저노그 리샤이나 초코 다나잉 나충시비가 슬림 생근능니 포자르김그 가야능그 이제나 공성드 흑제부즈거로 주라 능기스 돈이크군이로 주 리시권 차르제나 초코 디시코 삼츠리나 초코 망아즈 조코 총총 참마셰땅아 리 다나 나초 소쿠사로인 구솜준데니나잉 터제니니 제니르 디젠거 조코 총총 참마게잉 기르긴게 저노그 리샤 참마 용저위 아잉 국사로서 준디 자지 긍럭지 주디 시가치고 아리 디한신인지나 영적고 총총 참마가야 하는 그 공성다 등선이 됐더니 조릉이 근전한도 누가 아 다시 쯤이나 죽고 할고난도 누가 회차 진난도 누가 세모 디한신인지나 영 어느는 걸가 합숙다라 다 르문데 진단자 처차트 진단자 세징이 진단자 아 단들아 속과가 영 그게 인지나 갑숙 집승 그 타크 아 영어랑랑아 차지 영 이진디 요지르 긍터 아 알중 그 인지나 공성데 지즈가랑 그 디쟁그 두고 총총 총마게 영 녀마리리 니 인지나 차지 과즈 고주데 시 같이 그고 리 드나 두고 총총 총마게 십든 윤자 보자 김게 영 럭슬럭서와즈 쳇데 고드시요 리 럭슬서와인 아 냠춘 마시피 야르문데 림츠 몬마그 토크 럭신데 인지나 영처싱 돈주엘 리 두고총총 참마기 나요크 있나요나 포자짐 땅산테 다른 땅칭 돈주엘 아랑리 손 마님나 아자우 코니 마탑데 참가 랑진 마흐금버 사이난 쩡고마니 세코논데르라 리 데랑진나 영 포자짐 그 아 체크 스탠지그능니 야그능니 세이제그능니 데미데팅이 아 단제나 럭실콜루카즈기 체트고르시오 다나토코 총총 창마가 나와 돌아뉴고 카실 망음 뇽영어롱 하르기튼 르그타 알랑나쿠 처승 체충 젠자잉 흑삽등 마습 게나히 뜻이기야 토코 총총 창마고 뇽즈 아리 마뇽나 십드뇽자 부다르김가 가우치 난탄 담비치 야츠르진 후이타르타 다룽 탕치긴 돈주이고 카실 망음 뇽영롱 르기툰 르그타 알랑나쿠 처흥 체충 젠자잉 흑삽당 마습 아게나히 리 데릉가 럭신딩이나 영토코 총총 창마그 니엠비 워카지리 짬비 노라냐르중아리와이 디 촌인지나 나충시비가 슬림층거 찬충어 리리거 능두너 르그디즈 성망 우초주엘 야 안녕 니비 뚜꾸 총총소 텅디 나충시비가 슬림층거 능아

야녕니비 도노 정난 도노 어롱고 참노가 아다야다 망아지 정준다영 시가 가치는 거 돈친너 능기스 듣고 총총 참마가영 아랑가 파마 아카 아니다 참마 총시비 갑스 가영다 간저스 간조기달리 차롱숑스 그주 치가노가 가영다 영나 그주 치가노가 알라땅 알라흐 아 실라라스과 긍긍스 요크 지지영 대예고스가 정이디나 나치 랭거리닌데 아 단지나 아 마님 공패자 냠바 소식 쳇대영 아 다영 리카지스 리톱가 레드나 텅디 조기 드긴저그나 조코총총 단즈 군부글릉노가 실라 직식서위 가영다시고노 실런데 디랑쳇다 고르시요 아리 실런데 인진나 그주 톱자그 게르긴 알라인 게르긴가 쳇다 입주리네인 능기선 디슈가 가신요노가 그런가 소그토나 나타빈 존통진요나 아 그주가 잠치 나거유 마브질 드나가 진념학식드 직식서위 가영다시고노 실런예몬데 신연주엘

0: 야 냥니비 두고 총총소 다르타이치 저거 산지 능진반 덩기나 나충시비 가치크 찬충니와 티바 가르칠린이야 리타나치 티바 가르치크스컬음니다 아나스템라 시둥 오리둥 아 디한치니 알랑기 서게비 어둥 아 다디한치니 시에팔라 스파다 망아즈게 녜너리 두고 총총소마게 응아는 그 공성 등 젤리데 등이 아랑가 파사 파이크 아라샤 낙섬 등 제빙 그진 능기스 아랑가 파사 파이크 아카니 그 글음나 요노가 가양스타라 시에파라 스탄후이 켈라 소과 망아즈가 중아 다니 나충시피가 슬림 층그 티파 가르치 크르클마시기라 포다르김다 두고 총총 망아즈 그 지저르간드고 레트나 텅디 티바 가르치크나가 두고 총총 바성 어르마그시 노가가나 뜸 얼구이 레라시코노 아친디치 년주이 두고 총총 참마게 영 두고 총총 바성 어르마그가나 뜸 치시게 니인이나 톱종 유고즈히 니 옌근이나 단진나 나뜸 유고즈시라 히게 조랑니게 영 초다즈히 드나가 지냐마치가 나뜸디치 년주이 두고 총총 참마게 영 나름 디능나 같이 이월득 희고노가 한일그랄 합샤 차석스톤고 요크 디슈가잉 삼지 유과즈 통고
1: 꿀 이비 길근당아 냥니위 톱중소 제주 사마 데모이나 나 템친종 신냥아 톱중거 톰마바 성준마이나 데랑이 치죠가 나뜸스 체리요 하나뜸가 캅샹아 알고가 이라세라 하나 나즈가다 겐무마 원이어즈가 실러더 체가다 저우성가 스타즈이 근조거즈가 체가다 어르뜨거 알고즈가 용이 스타드고노 커거르 송즈가 니마즈가다 크르그 다무 이 당니어도즈글랑당이 카르완 자위 송이 어르뜨고가 니사용다리 어르도다 이기 한다노 어르뜨고가 하라 카사치 자위 하라 카사 송이요 송즈가 더니 크르게 하라 송치티노 얼고그라 초도 올란 차지오노 예그라 초즈가 인즈가 더니 크르그 더다 자우상아다 아르근지가 메닌돌이 크르그 아르마르마디 송예 한그나디 땅에 함튼드 땅에 하맘 채나디다 치마우 송즈가 더니 울리다 하르게무 마우든가 시가 존노르 망아젠즈가 로송즈가 진노르 쳇즈고나 얼고게라 다시가 뿌뜨나다 하랑게 고노 진노다 송이운조즈가 디츠라랑 아직 말고 됐다니 아게무 마우더니가 시그 시구 있는 창마가 키송즈가 아저오가 아게무 마우더니가 얼고게라 얌츠즈고 누히 다르즈 실르딘디 지즈가 치고게라가 강니니니 지 지즈가 다르즈 실르가 다르즈 이수 통가즈니니 지 셰즈가 더니 아저오가 등에 커워는 영면 다르즈 실르 치 귀땅는 지 전부 이달리 다르즈 실르르건 초당즈가 아저오가 아게모 마오니게 라가 라조 촌노즈니 아게모 마오더니가 이제 토니 마라홍에 메오즈가 쳇송즈가 당마르고게 라게모 마오니글 나오지 다소 아게모 마오더니가 르똥르 안페리 젠크 르치브지나라 다르즈 실르딘더즈즈 Лүхтүң лүгзгінан лүхчігіне зөпсәл на зөпсәл фчынғын мағар аштығы жүр. Зі харағны махчадығы жүрзгі. Яңы зығы зығым зөкіңгі на зүй. Мжөргі цаңбаға лүңдан үжіғзгіра. Штарзы шылығы яңды зүзгі. Мзөкің қаму чечі зүгі наңы. Зығы зүгі зөчі зүгін жүрзгі. Yang bawa zhe qianman zui, da zha ge ge shengan zui de zhe ra, sta zhe xie le ge yang ha ra nu ma jia de ge zhe zhe. Ni ma zhe da, zhen ke lam zhe na si ra yong ge zhe. Bawa ge yang lam ka zhe na di dao zhe. Zhe ge yang lam zhe na jiu ge zhe, den da cha yu de mu zhe du zhe. A qi er gu ge ra xi ra sta zhe xie le xin dang na, sta zhe xie le gu zhe ge qiu la de mu zhe du li. 젠크가 저거다 바바니가 되게 지즈가 다치 쳐서이나 가거라 지 지즈가 더니 저거가 너 홍어 총도 그거 나 송에 고개라 또 끝나서 그때 나 죽어 더니 앞시라 용아 양치고 반텐 지 셔즈가 더니 저거 겨우성아 송친데 너 고개라 겨우성가 제목은 니고나 셔즈가 等你大龙个节目跟我那边吃，哎呦，学着比汤要自个啦。可是个得得，苍蝇们常偷接蛋的，打不起来我送这个。是哪个？而且我个这个人得子，哦，啦啦啦啦啦，都全能的太机子。而哥哥人等等就没人个，而且巧克力那个项目，这送人巧克力那个项目当子个。等你，这个学生会干你个就学弄，干你个。 초다롱샤송아치디지유샤츠가 데니 저거 영 오르크시라용치디노르고게라 Tani, Janko got Google, that canals on Dani, Zogara, Bellaniga, and now you in the Nanju, Tanga, Chao Garga, Jostrungani, Shira, Sonsgum. Jogo no Lamuni, Chao Samsgat.

0: mama dela ni bagun zinda te yo le plan to to bare din zinda te le plan to so na te fo da te yo ta ng yong ta plan ro si bare
1: ri
0: ta ten de indo sa ta nga zo go song song no ge shi ge te ni to to pa ta nga ho ma to nyang da ka da se ba ani ho ma go song la to ke se ba
1: ri
0: ten ni nga zo go ho ma ti go to so la fo so to ten zu ten ya po se ba
1: ri
0: ta te ta ta nga zo to ra so ma to ndo ta te nga ro gu sala ta tam zi che ret ga chen ni ta samba nin ta nga zu ho ja tong chen do pa jin jwa te tong bun zu ge ba re ta
1: ri
0: tan da zo nong zo che re te yin de ta nga zu pa ma to ge gin pa lan jwa tong bu zu ge ba re te yin de ta pa ma to ge gin ni song lu ji tian song si ji tian jiu su na ta pa ma ge ji chu yin nan da ta ge gin ju lo tu te ta nga zu ge le pa lan de ka lu ju ji me ba pa che me ba re
1: ne
0: ma so na ta boda to chanda la jwa ya pu me pa ma to ge gin pa lan jwa tong bu zu za ma to na ta nga zu ge lo chu pa ma te zu ge ji chu te ta yung tabu lang ta jika mo zire ta
1: ngu mali
0: ten yin tu njewa tangpo zanji te zuo qingpo nung qingpo tongdu gege la
1: nari riri ganda
0: ten yin tu zika nangpa jie nga ta tanda yin la
1: nari riri lakso lakso girgin ge tawar ta girgin yin nugu lopchuk ku nyam nyong tang jeli jachin nyang kina pa zo kabdari yekunu tevzhin di ta chirgak chu girgin yin nanda ta ngonchi ka lopchi shetang yin nanda tawar ka lopchi shetang ta lopso jatang kanka shuk nih teni song nara girgin ki ta kuna shakunu tevzhin di girgin zgi na laksam zangma zgi yo tata hachang ka kachembo rechi laksam zangma zgi ta kar gelhub gawara cewa zga yukwa zga chikju data shiga hachang ka kachembo rechi gelhub gawara cewa zga ལསྲ ལས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ཚར ᱪᱟᱭᱛᱮ ᱫᱤᱜᱱᱟ ᱪᱟᱨᱱᱟᱨ ᱠᱟᱨᱠᱮ ᱪᱩᱢᱮᱱᱤ ᱫᱟᱡᱚᱱ ᱡᱤᱱᱟ ᱜᱤᱨᱜᱤᱱ ᱛᱟᱪᱤ ᱠᱚᱱᱟ ᱠᱷᱩᱭᱡᱤᱜ ᱥᱟᱠᱚᱱ ᱞᱚᱢᱟᱛᱟ ᱛᱟᱨᱥᱟᱱᱤ ᱥᱮᱨᱟᱣᱚ ᱥᱚᱱᱟᱨᱟ ᱢᱟᱦᱩᱱ ᱯᱟᱨᱟ ᱠᱟᱨᱜᱮ ᱞᱚᱢᱟᱛᱮ ᱜᱮᱨᱟ ᱥᱮᱨᱟ ᱥᱤᱱᱫᱟᱝ ᱨᱤ ᱡᱟᱭ ᱠᱟᱭᱱᱟ ᱜᱤᱨᱜᱤᱱ ᱛᱟᱜ ᱨᱟᱝᱜᱮ ᱪᱤ ᱠᱷᱟᱪᱟᱭ ᱧᱩᱱᱤ ᱠᱟᱯᱛᱚᱜ ᱛᱮᱧ ᱡᱤᱱᱟ ᱛᱟᱥᱤᱜ ᱪᱷᱟᱥᱨ ᱠᱚᱱᱟᱨ ᱪᱤ ᱞᱠᱷᱟᱥᱢ ᱪᱟᱢᱟᱡ ᱠᱟᱨᱟᱝᱜᱮ ᱞᱚᱯᱴᱮᱱᱚ ᱫᱟᱡᱚᱱ ᱡᱤᱱᱟ ᱦᱤ ᱛᱷᱟᱢᱱᱤ ᱫᱚᱢᱚᱨᱮ ᱛᱮᱥᱮᱜᱚ ᱛᱤᱡᱟᱝ ᱠᱟᱨ ᱜᱤᱨᱜᱤᱱ ᱛᱟ ᱠᱚᱱᱟ ᱛᱟ ᱞᱚᱢᱟᱜ ᱠᱟᱨᱜ ᱥᱟᱢᱞᱩ ᱠᱤᱱᱪᱤᱱ ᱫᱟ ᱪᱩᱭ ᱫᱟ ᱛᱟᱝᱤ ᱜᱤᱨᱜᱤᱱ ᱡᱩᱜ ᱥᱤᱜ ᱟᱱᱡᱤᱱ ᱡᱩᱱ ᱛᱟ ᱦᱟᱡᱟᱝ ᱜᱟ ᱪᱮᱢᱵᱚᱨ ᱛᱮᱥᱮᱜᱚ ᱫᱮᱵᱡᱤᱱ ᱫᱤ ᱛᱤᱱᱚᱱᱟᱱ ᱫᱤ ᱜᱤᱨᱜᱤᱱ ᱜᱟ ᱛᱟᱱᱡᱤ ᱜᱤᱱ ᱛᱟᱨᱤᱱ ᱡᱤᱱᱟ ᱜᱤᱪᱩ ᱞᱚᱯᱴᱟ ᱛᱟᱝ ᱪᱷᱟᱢᱫᱤᱠ ᱠᱚᱣᱟᱨ ᱜᱤᱱ ᱡᱮᱣᱟᱱ ᱫᱟ ᱭᱮᱠᱚᱡᱤᱱ ᱡᱤᱝᱜᱚ ᱜᱟ ᱛᱮᱥᱮᱜᱚ ᱱᱟᱱ ᱡᱤᱝᱜᱚ ᱛᱟᱝᱱᱟ ᱜᱤᱨᱜᱤᱱ ᱜᱟ ᱞᱚᱢᱟᱜ ᱪᱷᱟᱢᱫᱤᱠ ᱫᱟᱡᱚᱱ ᱨᱮᱱᱴᱤ ᱠᱟᱱᱫᱟ ᱫᱤ ᱤᱜᱚᱱ ᱱᱟᱱ ᱫᱟᱡᱩᱠ ᱠᱚ ᱱᱤᱭᱟᱹ ᱜᱤᱨᱜᱤᱱ ᱜᱟ ᱠᱟᱵᱫᱟᱥ ᱜᱟ ᱛᱚᱱᱛᱚᱱ ᱞᱤᱱᱟ
0: Tini xe nga tsu lo song la da jue rung song yuwa re.
1: Nari.
0: Ta nga tsu chumda ko lo su, lo zhig lo su, chum sung chu lo su.
1: Nari.
0: Ta di nong ni thoma nga tsu chum sung ko lo su te jie gu ba re. Ta nga tsu ka putru te chum sung ko lo su te jie gu na, ta pama na putru ka on tong bo ge gi re.
1: Nari.
0: Ta di yin du thoma nga tsu putru to ka ka nron du xie song, thoma te ta pama li lao jian, pama ka la jini long su ji ba re.
1: Nari.
0: Ta di yin du nga tsu pu pumu te do lo zha ni, gongpe tundro guna ta ngay pa ta chundo pa ma tong nrendi tongpo xe yu gu pa te ta kanda ta me pa xe.
1: Ari.
0: Te wana ta nga tsu nrendi kanda xe se guru xe na ta nga rong ka sa ta tsu tong nyonyong ka ten xe na thoma ta lo tu so so ka pa ma te gong yin pa ngu sen pa re.
1: Ari.
0: Ta ngu sen gu pa re te so chimbo xe re.
1: Denga.
0: Teni pa ma te do ka chinsa cha chin tong chon je ka ni tsu mo nyawa xe ta ju lin sa gu pa re.
1: Ari.
0: Ta te xe su na ta lo ma te nga tsu ka Soso setong yinanda, kada setong yinanda ta chindao tere njawa setong yinanda te yung penpa yobare.
1: Adi.
0: Chindao ka chinsa ka chachin yao ming tong, chanji ka mi tsui, tan jami yobare bo.
1: Adi nga.
0: Kanda ka nga tsuk te yunin nyongsan siyato na, te penpa yobare. Tene tela teni ta nga tsuk loma ka loyung ka nangjila ta tatu lepo se gubare. Ta chindao ki ta loma te loda nol yawanda ta ku ka sanlong kere ma chitong usin, ta loma tela loyung yao bozi. yung to pa, ta tere sama tong yung re.
1: Nari?
0: Tere tong yung to ta nga tsu ku tu tu namba kenda tani pama ta lo chuk ka lo yung ku kua te xie xiu yore.
1: Nari?
0: 다 네가 산다 다 로경 거 로추 로경 거 코나 마임 봐. 다 로말라라 오마 로경 거 때문에 까고 침부요레.
1: 야디.
0: 아, 집아 마사와. 다 돈다고 로경 거 때문에 다 피지 침분도 못 받아 로마 요레.
1: 야디.
0: 네 얘도 다 딜 로마 피지 침분도 못 그거 로경 까고 체지고 로마 소마티다. 로다노니 텐도 산지체와 로마 로다 총문데 바 로다니 전 도와 다 돈다고 니 좀 못 상견 바래. 디엔도 살타 나초 그 파마도슬은 제와시엔도 다 로경 거고 코나 많이 바래. 다티 로마 딜로 존차가 손이 용 가다질 거래. 아, 대통 거고 초와 거고 다 소 못 보이겠네 가다지.
1: 네리.
0: 아, 로마 딜 다 또 세 그룹 진치. 근데 로마 라라 다 그러고 rinni xiandana yung taa luza zongwa chi, zongda zongwa chi, zinda la gaigin chiwa chi, gaigin la kuka chiwa chi, sotu penzi la tanda chiwa chi, tanda loma yore.
1: Nari?
0: Taa tanda ko soni yung pama la kada chi, taripo chi taa nga tsuko rinni ka teni yung, lepo chi sangme na yung, loma mandala taa pinki yabu da zin, tanda yabu da zin, loma la gaigin la kuka yabu nga zin, taa tanda ka teni pama tela yung, senkyu ke tregu pare.
1: Nari?
0: Tietre tana tani kuruga roma tila ta gaijin zinra tila gaijin chiwas la supa gongla gongchang je yendi re tu chechu re ye pare. Ti yendu tila tetsang je tibu ke cha xie gu pare ta, tiba jia gu pare.
1: Nari.
0: Ha che de ngenpa mama ware. Tanda si yendu tani zongcha tong ngencha su nyi ni ta chundao ke senghao la jas te gur sena ta nenshu che to gushu che che gu pare.
1: Nari.
0: Nenshu tina ta loyunga yaji teni ta kuga yung chino ni tatu se gupa teni nenshu re. Gushu xe na ta ngatsu kuga zongja ka teni ngatsu xe na nom kuruga chinta tela yung gushu xe tre tabare.
1: Denga.
0: Ta tandriga na si na yung pento manyawa xe to saye nyandu. Teni ta jen chewa ka loma, ta jen cha mwa loma, tenpa mwa ka loma to so no ta chinta no, ta loja no la, ta mbe na yabu je yu ore.
1: Nari.
0: Koto ngu ngu sata u teni teni kada xiogo ni kada chekuspa.
1: Nari.
0: Pa nga jimindime senhela yon ni kada yobu sekus. Xiogo ni kada seto na, ta yenba te yon mahi rebon. Ta te pensi nyekala sonu tong xibare. Tanda si kada se sonu tong zuten mongda ten togus.
1: Nari.
0: Tani dino nan hoba jindu ta ngarung tata sonu che tongdu, ta goka re ye na, tuti re ye na, ta chunung to ngu su ta yuri ngu to na ta gense lalo to dimbare.
1: Nari.
0: yung lhapa chinta tenpa mungzi sawa ta nga tsu lho yunga teni mu chachi mepa ta tondo tosu la gegin di chinta nung chung ngu sa yaw tani teni gegin tu chinta pa ta njewa zombo yu chota pare
1: yari
0: ta ti cho suna teni dozi ku lhoma di yung ta kuru jadu guna lepo guni ta ta chasen tu pare te mea pa u teni kako chimbo zi chesi pare ta yansu kutu chela teni roma to solo yon nitsu mombozi anjore tani gege tanchi ge jayi gegengi xie peye gegengi xie tsuru gegengi xie gegeng tsoma ga xie ba xie sa ten saudu tani ko loja la tsu munde ba ta loja la tsu munde yon tani ko go pama la jase re tsima ta gegeng tsoma nga la xie du nga da dangdu nga la ta tongqing xie du ta nga loja la tsu sa modu zong xie
1: yari
0: ta tiga pa ni pama tiga songo tongdu ta ti kecha ti na xio nong la kuo ondu tani pama tiga jia sang ta gegeng to la hien nong la shita Tene gegin tu chinta pala ta tenpan dhami, ta sanye pala. Tanda sanwa tu tene ta duji sarasi na ta tazi puchu loma tira ta.
1: Nari.
0: Te se tu ta njewa tangpo zanji ga nga rungo sanwa gu tene nyonyi tene ta tanda zi jenga. Tene jenba xin ta nga njinda xe ka njinda yin na ta tanga jie yi pala yung.
1: Nari.
0: Ta tata nga ta njinda xe ka njinda se je te ta kamu xere. Tā sā yung zindā sē kāmu nī sāng dhuri. Yē nā yung tā ngā zindā xī kīn zindā sē chādhu, tā ngā tsū kī jir sē rī tēnhā nā yin, tā ngā rū kā xiong sū kī chīn, tā gāng rī sī, njō kī jir sī nian rī tōng, ngō xī, gā sā, tā ngō chī, tā tōng rō kā jī nī chindā lān jā sē pārī.
1: Nā rī.
0: Tā jī rī tīn tā chindā lā lā tā sō nō tō mō tū pā, Rosu go songo yapu mepa tu sura ta, chi tu jinje mepa ta loja la xie ju mua ta, gegin la zo ju mumba tunda chi na, ta ngaru go ndo nyen ri sara dhik, ngoi xi kula njewa chi ri sara dhik, tunda go jini njewa xie. Tani chinda go noni, chinda go oyen kuwa. Ta chinda go noni, chinda go oyen te kuwa ndu, oyen te do te ta ngaru la njewa tombo yukari.
1: Nyeri.
0: Njewa tombo yepa ma se te chinda go te la, ta nzinda to noni, ngen kutu zi. 친다 우연히 그걸 타. 그 교수선은 땅 아르가 리디나요. 아 용도아르. 아까 때다 체메세 되니 친다 디가 롱 친다 거 초반은 되니 고절할 게 자시 아더니 고절아 카다세 되니 롱슈가 어 문제다텔라 지민님이 로서고 붙이는 말 그런 넘바도 쳐서 말해. 이제다 게긴도 옛 친다 발음 제와 당자 세군다 다다가 탄원도 소리 되니 진다고 우연히 가르건 괜찮아 옛 로소소지 마인바 괜찮아 좀아데 진다라 우연히라 교수나 진다 우연히 롱슈가 들어와 되니 진다티노나 다 뇽지 뭐 예봐 말해
1: 네리
0: 다 공다 좀 되니 나초가 선었던 온도 다 게긴지이나 다 소마라 생카라 마카모즈와티 조 침부제리
1: 라소라소
0: nga tu denga ne jadun sin na cheche ton na jin so so ya po se khola ke cha chi sang te ne ho son yen de na so ma te yo sen ko twa
1: na ri
0: te ni chen da ka re wa te la yo nga chu ge gin chi na ta no me to mo ni ba re te zo chi mo je re
1: la zo
0: te ne yo la ba jin de nga chu ge gin yo da po li ni ge gin che yin sa de ta te la nga chu go te ni mo bo che dong ju yo re
1: na ri
0: ta to so mo bo ma do na yo nga chu lo li ni te la ta 논조도 마송아. 춘도도 송마 게긴 송나다. 인자체 용교체 청진지다 론다 지토바. 도지가 론도 쿠지가 송나 돈데니. 드니 리덴데 조송나. 다 대장지 에 그리고 춘도도 데기 방가 송지 말에 송마텔라 팬도 김보 더요. 그거 넘바지 저도 게기로.
1: 나리디디. 리디 과천체간다. 오늘 그긴 그 다 gergin gan sonjina loma ge chamdag den den di kan da yegun nan dang ni tan gergin ge kada ma ge la bu de loma ge chim ge ni ti de gergin nan sonja si ge jilun ne ju gergin nan sonna yana ger ge zen dag gan sonna da loma ge chim ge ni ti de jilun ne ju de ha chang ge ga chen bo yin no dian chin ni chim ge ni ti de jilun da dang di yin de loma ge chamdag den de wai chamdag dang nyam ji ge so sun de chung ju sha yin de chung ju da da chang ge ga chen bo de ji gergin ko na ka da ge dian chin ni da di loma 그게 갑다이 다던 김근이 틀라 일륜이 주 대한신이 디긴터랑 전진을 제가 열근능이 난다 잔지기 난다 너무 갑토한 지나 참처한 조주 다 참디 잔디에 송다던 김근이 틀이나 그 참덕한다 조식은 렌디 요관 대와 요과 송다던 바 그게 샤인디 참덕라 길근이가 하라서라 냠들이 다던 소순데 종주다 하정 그 같이 버리지 이건 고나 갑다이 고나 대신디 디던나 그게 이제나 참덕은 안 봐준 선진아래양 디긴더랑 그 소마그 길긴딘 딘디에 주다 참덕은 가르크르그나나 롭자더니 탈선이 오소나라 랑 그 샤이 그 합샤 소수 그 길긴더 서세이니나 디긴더 딘디 마뇽니 너무 그 참덕을 망보여 그 디겐가 다 참덕은 안 봐준 선진아 그 랑 그 샤이 그 길긴더 세인나 젠덕더 세인나 디긴더 그 샤이 그 호자그는 그 소중근이 차자 영나 드글음 차그 요문던다 소소소 길긴나 디긴던 저조라 길긴나 주조란 더 하장 그 같이 해버리지 길긴다 고나샤고는 대비진디 대한신이다 길긴난 지금 탄다지도 어느 그쵸 아 다 소란더니 소마그 그렇게 샘큼땅 템비 다 샹글 간다리 빼난 드근 더 중이 되는 길긴 가다리나
0: 레게 아 나초다 룸 샘큼 템바 상근다 이나다 아 쳇고 살란도나다 소니니다 배초바레 아제는다 나초 르니치 상그레 드니 옌신 루자지 상그레
1: 네리
0: 탄 로다스 예라 송토나 파친디니니 초지레 드니 로마토 생코도 템바다 상그테 파치 상그 총마다 파치 생코도 템바게 레송도 아티케레 세나타타 나초 르니치 상글라타 소지 메르니 상그타 루욘 젠데 지즈 샤돈 젠데 아 시자 르니치 상그 로르그 두가
1: 네리
0: 니모 젠데 예수 젠데 타 로린 젠데 다 크레토 쯔리 드네 자인 젠드 카빈 젠드 다 르몬 젠드 라소바 요바
1: 아디
0: 따테 츠마 다 곰페나 다 진다 소소인으로 로마 소소인나 로마 크로 롱롱가 무바가 무바치가 사와리 예바레 그리고 체출이 예바레 드네 도서 코토 그 체출 됐다 나초 코토라 되게 유엔티 되라 가티지 되바레
1: 아디
0: 데티엔도 코토라 신데 침보레 드네 젠더라용 데그 카포르데 오요 예바레 비엔도 데엔도 소 통치다 코토 로마라 생코도 텐송즈가 상기지 레드가
1: 네리
0: 드니 나초다 니 루타게 상근데 인다 나초 따따 뭐마 던지가 다 상심바래 공제 보러 있는다.
1: 공제
0: 보러 있는다. 다 대연바가 당아 손나 다단데는 당아 졸자건디 마름 몰로선바가 졸자가 여요로 못다.
1: 어디?
0: 단 이제가 총주 편성 무슨 상가 간다시 변다 좀 생각도 텐스바래.
1: 어디?
0: 근데 진세처럼 그 다당아 초다 편성 전대 종종 동당 효트가 도치텔라 촌도제 신이다 상가도 힘도 녀와래.
1: 어디?
0: 다 땡우서데 가레 상급 메소한다래. 다 로달라라라.
1: 응응.
0: 다 근데 넘바가 촌도도 상가에 변나 로마도 소라 찌민데미고 무바치 뭐.
1: 응응.
0: 생각을 템버가 넘바지 됐다.
1: 어디?
0: 됐어도 되는 나초 다 로다 간다시나 다 소소소니 상급 지변나 다 로마라. 무바이야 봐. 로마라. 카포리야 봐.
1: 응응.
0: 땡 엄마기가는 상급 됐어고 다 고절라 괜찮대 말해.
1: 어디?
0: 요나 때 상급 때도 통치 제래다. 리니시에 좀 데려.
1: 응.
0: 아 띠임이 진짜지. 다 상급 진짜 때나 다 코출라. 팬토 여본 거선 다 그 나랑 거선 있는 다 그 몬스진 거야. 개그.
1: 나 데디 간다. 거는 시에 고는 그런 거 저 소브란다니야 소마게 샘컴 땅템 비샹글 망아 빼나 내 기파 간다요니나 지기나 그거 아 그게 소브자던 다 소브중데 소브중나 받은 손이나 샘보 매용와 니글아 가니 그게 소브중 그지 노힌데 제앙 아땅 탐니 샹그잔다 망아 빌 너이나양 그게 노힌데 제앙 아땅 탐니 디 한신이 주실 그 다 소중나 받은 손이나 소브중 땅에 나 솜정 람바 그게 소중나 받은 손이나 다 회응이 경청나 소중에다 대비전리 디켄가 회응이 그 능튼 망아즈 샹기 끊는 그게 르글나 타위달이 샤이 초인이나 양치 샹기 끊는 아식 너모이나 양티시 투아는 요니 너모르 디한신이다 그 샹기 끊는 데 게섭 니가시기 다당에 샹기 끊는 양 지금 단들이 진단다 세모세 진단다 너모이나 다 게섭 그 와근 대완데 양식 지한 조니 너무 그렇게 소라니 샹글 망아페나 양 겐츠나라 망아요 그게 긴다구나 샤코나 대비전리 디한신이다 그긴 그 대랑 글렌츠는 달 호소소프 측 냠뇽 거 거런다니 길기는 손이야 로니엣슴 넘어가 길기는 누구 냠뇽 거 니타니 야신양 그 남바 갑다 멍포리 망송 트지지 너는 지그터 길긴 그 차랑 그 지금 샌도 바이 난자 따대랑 길린 진 진능이 갑다이 논달라지 가습 그 쳇대 난자 니트르 길긴 그 샌도 비 가차 뇽뇽리 갑다이나 겔나
0: 제게 다 이제 나랑 다 가려와 있는다 다 명화 있는다 다 나츠 도도 넘바게 나츠 다 춘던르 코츠라 게제 시엔다 다 조체서 땅에 로달 자초세지트 통해실이
1: 네리
0: 근데 나츠 땅 행진 땅부가 당세지 요르다 고무고 다 데리 친지지 자와데 토지 토리시 다 틀루지 송이 친지지 자와데 토지 토리시
1: 네리
0: 다 로수고 마오니 마오 바지 자와데 토지 토리시
1: 네리
0: 다 데인도 땅 나츠 로소는 이다히르 유체지 이다임 바리
1: 네리
0: 그래서 일단 아주 소소고 텐데 녀사데 로다레.
1: 그래요.
0: 근데 아주 젠바 희긴바 땅 아주 뭐이 경황도 되요래.
1: 응응.
0: 뭐이 경황도 땅 아롱 거서나 로다데인 반데레.
1: 라서.
0: 진신 땅 아주 뭐라 린통 된 거 희리가 뼈차. 용도 보고 소소 세차. 뭐래지 야라 희종 거 송 소청 세사데 땅 로다레.
1: 나리.
0: 대인비 진신치 뭐이 경황도 땅 로다다 추추리 다 대나롱 되지 내 예말에. 디인도 마롱 군 주타가 레와도 메나나 타케르스나 다자치오 모모 몬소치 로달라 톤신토 돈신 자초토 욘데 추누 지부가 레와예 디르 코초가 자초토 욘데 요나 타 마롱 거 포포모토 파이어 머리 자카 타나힘 잠블렌라 펜바바도 니스메 바레
1: 나리로
0: 디타오 데니 나초 로소 리딘라 니에겐부 다다 드라사부 소소와 얘긴 담아 놓지 좀 따뜻한 넘버 갠 나츠 호소글 리덴 리덴 쳔이 뇽징가 사와 몽보 예레 예나요 롱 판사토 옌 케살라 리히 레소나 롱고가 센람 판카메바 롱근 겐트데 롱고 센큐데 마쇼와 고노 추투지 호소고 제살레니 옌 니딘죠 공주 봄아 봄이 제제세 용토고 메나 쇼와이
1: 라소스
0: 보소 리덴
1: 양모다 김표와
0: 쇼 드지치
1: 가든치 드지치 간라 되는 게 렌츠나니 간라가 로니엘슴 간라 길긴한 손진나라 회팀스 중기 샤완다 특등 알랑 다와르드 길긴이 누기 냠뇽긴이 타니 제친양 그 남바도 갑다리 일 지그더인지나 그쇼 길긴 거 레와즈난다 다 소수는 그 가치에 나오신 너도 갑다리 이제 진행 그 남바 석버드 그 주 아 길긴 남바 첨득 남바 좀 손진나 소수 그 리스크 땅디 연나 소수 그 땅 달라랑 그 희적고는 바바이 고는 그니 탄다니 길긴 거리와던 타 과정치 디나 되는 그 렌슨 디 능니 길긴 손진나라 양 샤와란데 그 재선 그 처는 그 렌슨 디 잔데 땅르니 되는 그 렌슨 더질다 땅 이제 진행 그 남바조 길긴 그 냠용 그니 탄다니 갑다즈가 망보리 논달라 향특바니 과정치 신 인간다
0: Demo.
1: Yeah, demo, Jackie Dillach.
0: Oh, yeah,
1: yeah, yeah.

0: 네, 제딩거 상가랑이 되는 게 렌츠 디능하고 지 소소 소치기 냠뇽랑 와세고는 내가 가당 보고 주기 달리 유슈르그랑 총클 유슈 종철물 돔당 선바그 길긴 손은 관주를 단시 근도에 달리 길긴 손이나 로니스 그랑데 길긴 노 냠뇽이 탄더니 야치냐 큰남 봐서 길긴 그 냠뇽이 타나 갑다 망포리 기억 디니 그주 길긴 갑다에 군온다 그 걸음 그 전에 그 렌츠디 냥고노 그 길긴 남 봐서 손이나 학버드 그주 다르 그 그 길긴 그 리스킹데 사다시 노기 참다가 남바존 선이나 다 길긴도 남바기 냠뇽 아 영나 소치기 냠뇽 라 속간디 아 라는 것들이 소종들 역할이 달리 다 아 소만드 저트라 쇼응고가 더송이 텐데 지지 냠쪽으로 돌는 애주 하진 것 같이 엠보라 속부터 그주 다 길긴 그주 참다가 남바존 선이나 영다 원신 선이나 그렇게 참다가 삼룬다 희난다 그주 다지 소수 영나 리니 연든 더그 인지나 지 같이 나오신 더 똑고메라 인지나 다 그주 라는 그 소마 그 소종의 난자 소찬 조주의 난자 더 소수니 달지 잡주르망아 미니 너머리티나 다크 인지나 그주 영 라는 그 삼룬 хинда цгэдэн пэджиа сун лосу гэ гэшэн ажин дэ хи нэмой да тэнгэн джин нэ дистан дэ цангма гэ хэрин ба парэ гэо кэра тарун джин нэ та таттан кэвэ гуэнэ дандин гэ тэнэ цгэдэн ба пара лоэн мэй чун дэ хачэн гэ гэшэн бурэ зэ гэргэн гэ риван дон гэо ка レトブナバティナテランギレンスンダグダランジンディツンジナソスソフチキニャムニョンランワセクノンダグクタンポリジソスソフチキニャムニョンランワセクノンディナマムジレンツネラジュダソチャソソヤナサプシュソソグダ Girgin gilir kanda ni sha mangali tano ge nyamnyong chang ge girgin namba zo ge chiyo dan shi kandun yela na ge ta losu lochi ge nyamnyong ge tanda ni kong namba ge di dashta ge war de lochi li nu yang na lopchuk ge sha wa na ge gorom ge chwa ni sig nu nda ge ni na nyamnyong da zo ge chi lopchung li yil di na lin cin jima ge na nga yang ge chi losu lochi ge nyamnyong ge kunda ni ta sabshuk jamba zi ge ni ана гэдгэн пэшонжэн дэморикчи данши кэндэнландга нигин техникчи жандэжүй на тэрэнгэлэнцэн дэгэн та цамба тонгосон кэжи шалэнгэ цамбанды решигэн цамэла шүнэгч олодун дэмбэдэн кагэ цамбанды нааши
1: хившаян цогу чеса
2: олорик артиарцэн омса
1: дэнцүгэ гэнпмэр гоца
2: хмондэн жэ лгарчи товса
1: олорик дэмбэ ятэнка

간다 반찬나 럭치커 삼나 나초 타통 큰거 카퍼릉정 특급된 치기 직습니가 선든나랑 아땅 특급된 치기 직습니가 선든지 특급된 치기 직습니가 랑학심 특급 글음데 카퍼용버 가스셔

오 생아라야 앙일린야 온다 오양가 고고 온다 오자할랑예 치마고 생아라야 아둘라무 오 생아라야 앙일린야 Hondi zopi to ande gura, ande zorgu.

0: 아 근데 내 저 같아 왜 왜 아부 오 아크 마르 도치 쇼모르
1: 나 쇼모 쇼모즈 그메
2: 알라 이세르골라
0: 레모
1: 야 따츠세 있나니 야 영초즈 그래
0: 쇼모그 괴디
1: 왔다 쇼모도 그래 마 너 좀 샤와디고 나즈가 나라 저기 니 뜨가 쇼라니 엄마지 능업지 그 공업지게
0: 지그저스 오나 지글르고 야랑 그 샤와레
2: 컴에 그놈나
0: 아우 내저가 동고
2: 왔다 쇼가 동이 따라다
1: 알아 따치 그거 도도도 사인드그라 막히 띵도 시케다 막히 저 후지
0: 야 능이 카퍼즈 그땅

0: 왜?
1: 왜?
0: 도착.
1: 도착이.
2: 다치긴 이제 또 무슨.
1: 저 영화 찾은.
0: 아, 무슨 날이에?
1: 어리야. 아, 무슨 거는 제가 샤무지 뒤통들. 추 샤무래야.
0: 나 숨 샤무지 매서 샤코는데.
1: 여나?
0: 가모인.
1: 씨.
0: 아, 나 뒤에 그때 그 정도 뭐 저만 당이 좀 신다서.
2: 다 그렇다야.
1: 어, 그렇다. 옌디 아우 서거지르.
0: 야다 쳄지나지라. 아로하이. 왜 치트게스긴 일이 난데게 사이고다지.
2: 사이고다지즈 니멘더 쳄츠즈그르.
0: 쳄츠즈고죠. 어,
1: 거궁즈르.
0: 다치 거궁라 거궁니 당가 카르코 주만다서라.
2: 추 카드는 거궁즈그르다 요고.
0: 야다테 요나 요타 메나메타. 치트가 거니 스키즈긴 다즈긴 요고는 디타마닌기.
2: 만년지스메라 고르부 쿠치그디야.
1: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0: 와 그쪽은 메실레. 나르지지 사이 용르고지게 어떤 말 머게 로지 총 스케르포고지 사던 말 대나랑 다스니 안간이 도문데 온데 와건 돌지 주고면 줘
2: 너서 고르티 흑치그리야
0: 아로 고르목치 그사와 지그니 거리더니 체린더니 휘자이 셀로록 시크 통나 초라 시크스 나즈그라 체유로 나르카네브든 데드모 샤그시게 체롱나 체롱 거르게 비카롱도
1: 더 가라한테 뭐 니딘 간치그니
0: 저쪽으로 가면 참나 엄마가 뜨끈뜨끈 뜨고 뜨게 이렇게 나가 고소했네. 어쨌든 너무 뒤져서 돈도 가려 지금 와니.
1: 지금 와나 지금 내려구야. 그런 건 그때 뭐죠? 이웃 자는 가정 따라 갈아들 거는.
0: 알아. 어따 가정 듣고 이제 타서 내 근데 그러면 죽 가서 어
1: 아 지금 자투나 총지 거니?
2: 어제 달리 이메 그 자투니 총리 너네.
0: 실크만 아시가 아부 그거 총노코나 말이야 총수코나
1: 아래
2: 맞아 뜨거뜨거 지니노
0: 에 체 뜨거뜨거 이거 거르티 죽주이 셀리 뜨거뜨거 이차스마 주시하게 시그르고 제이
1: 자투니 니오니오주데 맨슬롭주 요고
2: 뭐 맞다 무슨게
0: 어따따 무슨게 니에크데 안세 그러시고 돈즈 시그독 알아 덤시스가 덤 머고니 시트소치즈니 주고지니
1: Терчику тендайн?
2: Мысы та чам зырзырдоны.
0: Такарье. Арыгыры тык тук ньога. Аро, тора чам чалы дишго на да та тара чам чалы дишго ньога на мар. Та чирки чам мхчу нара чунтак чогу гэндик тина.
1: Та вак дыга тык сонур.
0: Ана дыга тык сонур мар яг ньога тык сонур яда. Нэ томошана гонун гонун ньога жүрэр. Ал арыгыры тык тук ньетын чо чам шыгды на мар мо.
2: Язя, та хшуң мэню. Chamis kanga da wana nga thakta no?
0: Ala shiong maa nyu zinara manna, di tatuk nara gono gono go. Topshi zangai chunga jama tozu nyara tozuk shigara go.
2: Nam, gara!
0: Da kongzik nao jinto otangi.
2: Ah!
1: Da chunga shashimbe ke chanyaa kichigire.
2: Kichigi chen zira, nindar kintong liya.
0: O, nga tar kintong na chen marga suni nyogo nanda ta kintonga ingire le.
3: Sankanandi, shungni namba soga lama son tirtika langwi, halang goma sirkin choftan narechibi, kamangla shigla sanrukshu.

야, 형님이 두고 청청소 지난 바디 모이나 다다지 저거 산지 능진 반대냐 나 조종 오르가 동청거 운동이 감성거나 종지 쪽소지 때 고지시비 디츠도 카마 납지랑 거 나총시비가 측거 타동림친 나니나 두고 청청치리 특거 주고 보자지민 리드나 두고 청청 청마 감저시기요 리 두고 청청 청마 그 아야는 거 공성도 시부즈가 로슈라 다 기르긴기즈그노그 리샤이나 초코 다나잉 나충시비가 슬림 승근능니 포자르짐그 아야능그 이제나 공성드 흑치부즈그로 주라 능기스 돈이크군이로 주 리시권 차르제나 초코 디시코 삼슬이나 초코 망아즈 조코 청청 청마셰땅아 리 다나 나초 소쿠크사로인 구숨준데니나잉 터제니니 제니르 디젠그 조코 청청 청마게잉 기르긴기즈그노그 리샤 청마 용저위 아잉 국사로서 준디 자지 긍럭지 주디 시 개치고 아리 대한신인 지나영 듣고 청청 청마가 하는 그 공성대 등산이 됐더니 조릉이 근전한도 노가 아 다시 쯤이나 조고 할고난도 노가 회차 지난도 노가 제모 대한신인 지나영 하는 걸 갑숙다라 다 르문데 진단자 처차트 진단자 세정의 진단자 아 단들아 속과게인 거기인지나 갑숙 집승게 타케 아 영어랑랑아 차지 영 이진디 요질 긍흐들 아야르중거 인지나 공성데 지즈거랑거 티쟁거 두고 총총총마게 영 녀마리리 니인지나 차지 과즈 고주데 시 같이고 리드나 두고 총총총마게 십등윤자 보자딤게 영 럭슬럭서와즈 쳇더고 지시요 아리 럭슬서와인 냠춘 마시피 야 흔들림스 몸마그 토크 럭신덴지나 영처싱도운 주일 리 두고총총 성마기 있나 요크 있나 요나 포자짐 등 산테 다롱 탕칭도운 주일 아랑리 손 마님나 아자우 코니 마탑데 참가 랑진 마흐금버 사이난 징고마니 세고논더라 리 데랑진아 영 포자짐 그 아 체크 스탠지그능니 야그능니 세이제그능니 데미데팅이 아 단제나 럭실 콜루카즈기 체트 고르시오 다나트고 총총 창마가 가나와 돌아뉴고 캅실 멍엄 뇽영롱 하르기튼 르그타 알랑나쿠 처싱 체충 젠자잉 흑삽등 마습 게나히 타세기야 두고 총총 창마고 뇽즈 아리 마뇽나 십등윤자 보자르짐거 거우치 난던 담비치 야츠르진 후이타르 다롱 탕치긴 돈주이고 카실 망음 뇽영롱 르기툰 르그타 알랑나쿠 처싱 체충 젠자잉 흑사르등 마습 아겐나히 리 데른거 르신 덴기나잉 두쿠총총 창마그 니엠비 워까지리 짬비 노라냐르중아리와인 디 초닌지나 나충시비가 슬림 승거 찬충을 이리거 능두나 르그디즈 성망우 조주엘 야 형님이 두구청청소 텅디나 총시비가 슬림 층근능아 찬총 흑섬도 모습이 제때고 르시오 찬총 동호모조기 드긴질근능아 두구청총 단진 권부글릉누가 실을 흑사르와 드시직섭이 가양스다시군운데 제때고 르시오 디초니 두구청총 업진 천리글릉누가 실을 가일루스틸라시군운데니가 제때고 르시오 실은데니가 가니 능기스 실런데니가 랑거 로카등 참나 두구총총 성마그 년비 쇼트 이고스 정중아리와인 더니 찬총니와 티바가 시키는가 두구총총 바성 루마크시노가 가나르뜸 어구야 에라시코노데라 디초니 가르총 기스르 야부시코노데니가 쳇다고르시요 지기티 삼바리 피카르쿵그나가 영 나충시비 리텅업 젠히등 렐리다등이 선비넬 원국라 수업지코르그 히샤즈가 르그쯤즈 정망우초지인 디초니 인제나 시쯤 제루 시쯤 젠드나가 노그 두고 총총 창마영 아 다 시쯤즈가 가르충시비 영스등세니 시쯤 유과즈 쳇다고르시요 지기때 조디스 요등나 림츠 원마그 초니 즈그노그 켓드니가 켈렌자 디랑영 잔지크 공상디 톤당즈 조고 총총 창마 켓즈가가 닌도 모즈 리샤가 찾다 즈그나 창마 삼천자미라 리 다나초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 동우 조기 딩저그나 아시기 주일 아니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실행해 문디 당행 당주위 나총시비 가츠크 찬총 동우 조기 딩지르그나 식당들 나 두고 총총초 마게영 공급 등 같은 이 됐더니 런거 로카 등 참노가 실어 마스급 정주 능기서 런거 파사 파일라 송이 됐더니 파마 등 아카 아니 능기서 대화가 능나 다 실러라 속과 린히니 런거 파사 파이 그 최친 좀니 더무가 양스타 히노 그스니 영 조랑니크 Hinan donu, jangnan donu, olungu tsamnuga, daayangta mangazgib jangjunda yang, shiga gachin nanga donchiner. Nanggisi chukuchongchong tsangmaga yang, aranga pama aka anita tsangma, chung shibi. Gapsi, gayangta gandazgan jugidali, tsarlongshongsik. Kachu chiganuga gayangta, yangna kachu chiganuga alatang alakhig, shilala suqa ganggangzgi yoke. Chichi yang, tayyikuzga jangitigina, ngati aranga rininda, daanjina, manyam kumpata nyamba sorchika cheta yang, daayang lika zizgili tupka. Ritina tangdi joki tiginjirgananga, chukuchongchong stanzin gunbuglangnuga shila, Tixik sawi gayang stasi gunu shilanda tirang cheta godrigisiyo. Ari shilanda njina kachu thobja ga gergin alayang gergin ga cheta ibjurinayin. Nanggi sindi shuwa gashin yu nu ga ranga thoga chona datawin juan tangchin yu na kachu ga zamchi ngakar yu mabjil. Tana nga chi nyamak shikta Tixik sawi gayang stasi gunu shilanyamu de shinyan juyel.

0: 야 형님이 죽고 총총소 달달치 저거 산지 능진 반등이나 나충시비 가치그 찬충니와 티바 가치린이야 리드나치 티바 가치크스컬음니다 아나스트마라 시둥 오리둥 아 디한치니 알랑기 서게비 어둥 아 다디한치니 시에빠라 속바다 망아즈게 옛날이 죽고 총총소마게 응아는 그 공성등 릴리데 등이 아랑가 파사 파이크 아라샤 낙섬등 제빙 그진 능기스 아랑가 파사 파이크 아카니 그 글음나 요노가 가양스타라 시에빠라 스탄후이 켈라 속과 망아즈가 중아 더니 나충시피가 슬림 층그 티바 가치 크클마시기라 보다르지마다 죽고 총총 망아즈 그 지저르간드고 레드나 텅디 티바 가르치크나가 조코 총총 바승 르마그시 노가나 뜸 얼구이 에라시코노 아친디치 년주이 조코 총총 참마게 영 조코 총총 바승 르마그 가나 뜸 치시게 니니나 톱종 유고즈히 니 옌근지나 단지나 나뜸 유고즈실라 히게 조랑니게 영 초타즈히 드나가 지냐마치가 나 뜸 디치 년주이 조코 총총 참마게 영 나름 디능나 같이 이월득 희고노가 한일그랄 합샤 차석스톤고 요크 디슈가잉 삼지 유과즈 통고
1: 꿀 이비 겔근당아 냥니위 톱종소 제주 사마 데모이나 나 템친종 신냥아 톱종거 톰마 바승 존마이나 데랑이 치죠가 나뜸스 체리요 하나뜸가 캡샹아 알고가 이라세라 하나 나즈가다 겐모마 원니오츠가 실러더 체가다 저우성가 따즈이 근조거즈가 체가다 어르더 고즈용이 스타드고노 커거르 송즈가 니마즈가다 크르그 담무 이 당니르도즈그랑당이 카르완 자위 송이 르르트고가 니사용다리 르도다 이기 한다노 르르트고가 하라 카사치 자위 하라 카사 송이우 송즈가 더니 크르게 하라 송치티노 르고그라 초토 올란 차지오노 예그라 초즈가 인즈가 더니 크르그 더다 자우상아다 아르근지가 메닌도리 크르그 아르마르마디 송예 한그나디 땅에 함튼데 땅에 하맘 채나디다 치마우 송즈가 더니 울리다 하르게무 마우든가 시가 존노르 망아젠즈가 로송즈가 진노르 쳇즈고나 르고게라 따시가 뻑땅나다 하랑게 고노 진노르다 송이운조즈가 디츠라랑 아직 말고 됐다니 아게무 마우더니가 시그 시구 있는 창마가 키송즈가 아저오가 아게무 마우더니가 얼고게라 얌츠즈고 누히 다르즈 실르딘디 지즈가 치고게라가 강니니니 지 지즈가 다르즈 실르가 다르즈 이수 통가즈니니 지 셰즈가 더니 아저오가 등에 커워는 양면 다르즈 실르 치 귀땅는 지 전부 이달리 스타즈 실럭럭 초당스가 아자오가 아게모 마오니게 럭아 라조 촌노지니 아게모 마오더니가 이제 토니 마라홍에 메오즈가 쩨송즈가 당마르고게 라게모 마오니게 럭 나오지 타소 아게모 마오더니가 르 똥르 안페리 젠크 르치지 나라 스타즈 실럭딘더 즈즈가 Лүхтүң лүгзгінан лүхчігіне зөпсәл на зөпсәл фчынғын мағар аштығы жүр. Зі харағну махчадығы жүрзгі. Яңы цығы зығым зөкіңгі наған зүй. Мжөргі цаңбаға лүңдан үжіғзгіра. Штарзы шылығы яңды зүзгі. Мзөкің қаму чечі зүгі наңы. Цығы зүгі зөчі зүгін жүрзгі. Yang a bawa zhe qianman zui da zha ge ge sheng an zui de zhe ra da zhe xie le ge yang ha ra nu ma zha de ge zhe zhe ni ma zhe ga da zhen ke lam zhe na si ra yong ge zhe a bawa ge yang lam ka zhe na di dao zhe zhe ge yang lam zhe na an zhe ge zhe den da cha yu de mu zhe du zhe a qi er gu ge ra xi ra da zhe xie le xin dang na da zhe xie le gu zhe ge chu la de mu zhe du li 젠크가 저거다 바와니가 되게 지즈가 다치 쳐서이나 가거라 지 지즈가 더니 저거가 너 홍어 총도 그거 나 송에 고개라 또 그나저 그때 나 줄까 더니 납시라 용아 양치고 반텐 지 셔즈가 더니 저거 겨우성아 송 진노 고개라 겨우성가 제목은 닌고나 셔즈가 等你大龙啊，节目跟我那边吃，还有学着比汤要这个啦。可是个得得，苍蝇们常常接单的打不起来，我送这个。是哪个？而且我个这个人得是，哦，啦啦啦啦啦，都全能的太机子。而哥哥人等等就个么人个，而且超坑那个项目个，是送人超坑那个项目当这个。等你，这个学生为干你个就选我，干你个。 等你这个学生为干你了就选我，干你个，就大龙学生啊，是的，是有些这个。等你这个用我可不是来用我吃的呢，我哥哥也让你吃坑那个下面这个。等你养这个学生为这个啦，白话啦，健康你个，我哥哥也让你吃坑那个下面这个。俺对没这个，是有些这个。等你，大龙啊，等你啊，白话个，我来哄我穷的苦个，俺送的这个肉来吃个。等那健康吃坑个送我哥都啊，是有些这个。等你这个啦，白话你个，我哥哥也让这里送也干空那里买了一个很大路，我哥哥也让健康要少点，会有送这个。 等你，健康个过个啦，看哪个种的你，这个啦，白话你个，哪个有你个那就等于吃我干个，种种啊，你不是啦，我送这个。你瞧我那懒文呢，吃我三不这个，他当这个。等大白话个这，俺老有个，谁不健康这个，健康个，看这当他做我过个啦，从穷到里，哪个跟俺呢？嗯，谁有些这个？等你这个个。 俺路没那人，都给吃多大一门人个，都给都不是更多的，都给捡开几个。呀，等俺个最后，没俺那没俺个最后，嗯，人都吃人了，谁知道？捡开货，啷个得个？大的当时你看那个，要那好吃，所以吃那个压力又松这个。等你吃完过个啦，刚刚去那点松这个啦，松松的，错是跟那可里又松这个。 等你吃完这个，吃了两个子，吃了两个子，等你大吃完空气，当这个。等你，白话个，健康，吃什么那个是个点，说说那，吃那个都给吃了那个，喝了吃了都吃够了，是有些这个。等你，大龙这个吃什么，你们妈妈是太高的，咱做跟他过来很多拉床动，是有些这个。等你，白话，等你健康个那个是个啥东西，吃的我弄这个。 等你这个个，让我做给他过来的哩，你这个嘛长到这个。等你前面那个个是不，几送的七个那个皮等于，你这个嘛来人过来人就长这个。等你大龙没送多少那个东西送，错个那个都等于他，白话错下话我送这个。啊，白话错下个个，那叫我啥送的？等于，那个的哩，那叫我写这个。 过个月啦，一块钱都能个学习呢，没得其他做，吃吃个没用劲了。做工他过来的哩，没个过道个，没得那吃我送的，真有些这个。等你个老家伙马路没得，等你个龙婆子也来接，打个日子啦。龙婆子也来送去的喏。啊，这个嘛吃我们做个那个道路，得得没个人多这个。等你大龙没送多少，做了那个路，得得那个等转多的，几个那个学生。 老家我们都给些这个，别个我妈定个，而且过个月啦，皮啦马上差，没交个，这皮啦白话是当这个，白话是啦，错个啦送我的等你，大些个大啦，而过个月啦，见客看那个这个等你，白话啦，这个你个那个有你个那个就等你，瞧我打这些了啥，我送这个，等你，瞧我过个月啦，皮啦，打这些了再当这个，打这些了个样个等你有的，你就要等那个错这个是特送这个。 俺那他们现在才送啊。

0: 야 형님이 뚜꾸총총소 공린지나 뚜꾸총총 빠성 돌막시에 놓나하뜸 어구에 에라시고는데 년당나르 지금 년제요크 순위치 디스 담진이라 가르총 기스르 예보시고는데 년나땅아 지티 참바 리비 가르콩거나 시주엘
1: 아빠 대랑 아르꾸총거자에 초세크라 공초아마 요너리 초아마 요너마리 초아파마니 요너마르지크
2: Nga maklausunjapa。更爱我从那里子呢，啊，欺负这个家里人过，就那个吃那的，就阿妈更爱我从心里过，生你你屋里吃苦，谁跟着我门过，还为你个老不冷的过。老吃这个冷的家伙。哈米，养米你屋里用那个羊蛋，搞我这个吃坑儿搞我，把那米这个热跟着弄的，吃个吃个吃不吃，跟着个吃那大，更爱你那里过。
1: 阿爸，我儿子出嫁一个大姨，阿妈这个有钱呢，吃啥子吃哪里？
2: 哦嘞，去得罪了，俺俩吃啥子吃了？你给阿妈有几钱呢？阿拉你阿妈也那么的着嘞。
1: 阿爸，就从阿妈吃了。
2: 阿乐看那个地吃是个啥子吃？阿妈那个忙啊用那里着，去阿妈那里怎么阿妈那么的这个用那里？回那了嘛的。
1: 阿爸，等我明年阿妈生日那里。
2: 去阿妈生日，阿皮出门了，个乐个能阿，冷着个哩。
1: 阿爸，今儿给啥过？
2: 哦，那样啊，阿拉阿拉姆阿拉这个脸呀，阿龙阿达拉姆说，这你起来用干啥事了？

0: ང ཕྱག ཅིག དང མ རེ བཟོས ན མི རྐྱེན ཕུར སོང ན རེ ཨ ལ ད ཕུར སོང ན རེ མ དྲ གང ལྟར ཀྱང མེ ཚོང ན རེ ཡ
1: ཨ པ ཆུ དེ ད ཁ ཏུ ཁོ ཡོ ཁེ ན
0: ད བར དེ སོ ཏ ར མེ ནོ རེ ང ལོ ཆུང རེ ལུམ ཕྲ རེ ཁ སར ཡི ཟང རྒང ཡིན དུ ད གལང སང ཆིན ནོ རེ ཏུ ཁོ ཉ ས ཧང དང མ འདུག མོ ཏུ ཁོ རང ང གུ དང གུ དང
1: ལང སང ཆིན ད ཁོ སར རེ
0: གལང སང ཆིན ཟིན ན སང ཆིན དེ གལང སང ཆིན ནོ རེ གདན དེ དེ གདན སར དེ ལ མ རེ ཧར དེ དེ ཨོ ཟིན ན ད མོ ཡོ ཅོ མ རེ ངི ཨ མ ཉི རེ ཆུ ཡང མ ཉི རེ ཐག་ཉེན་མ་རེ་ཏ་ཐག་ཅེན་ཉེ་ཅིག་མ་བཏང་ན་ཨོ་གོ་ཨ་གི་མེ་ལ་ཨོ་གོ་ཏ་ལུ་ཨོ་ཡིན་ཟིག་ན་ཡོ་ཏང་ནོ་མ་ནི་ཤུ་དེ་ཡི་ཅ་བ་ནི་བདག་ཏང་ནོ་མ་ནི་ནང་ཉེ་ཤང་སྟ་སམ་གཞ་ཅ་བ་ནི་མ་རེ་ཤུང་ཁ་ཁ་ཅིག་རིག་མྱོང་ནོ་མ་རེ་རང་འཇོ་རི་ཟིག་ལུ་སོང་ནི་ན་མ་འཇོ་མི་ཟིག་ཧང་ཏང་ནི་ན་ཏ་རྗེ་ཅི་ན་རྒོང་ཅ
1: 아빠, 언니가 아마 작은 쇠만 줘리.
0: 좋다.
1: 아비, 나 뜨거, 나 아마 작은 줘지.
0: 저 뜨거나야, 저 뜨거나야, 저 뜨거만인 뜨거지 채보리, 아라가만인 아라힘 청아리. 저 언니가 니 쇠들이야, 나 언니가 저 알자리야.
1: 아빠, 가나 저 용코고.
0: 사뚱랑이 샹뚱가 선차게 용코니나. 영샤메티 남츠 롱린즈니 쳬메티 룰리 아르판차 나즈글로인 케 아로토코 스라크그레
2: 오 아크 디무이나 유나 달라요라
0: 아 라라라 초잉 쉐르길 마르지 그타이 쿠마라 크리 가이크 키발인 군장 고트리나 하우 녀르지 흐사르라 마츠그 키메크 모 야로 깡게인
2: 아크 지프즈그레나 나 추슬은 케스 심지글란 츠코 츠코마 팔와즈기
0: 팔와즈기 노다 파리즈 나용 고드즈기 히가 아르바와즈긴 자즈기다
2: 오 아크 실런데
0: 오 실런데 다디 하즈무즈기 허리 샹즈무즈기 츠리 뚜르깡리 거츠임 토사즈그리 밀잠츠 치그든 사브사즈그리 알랑사친 크나 탑군즈고노 르타짱이 크나 아르가크르즈고노 니크 실럽 샹츠 게스르즈이든나 쉬시트마니 마스니낭 하로마니 마키니 가다르마 가돈자즈그리 돈마나
2: 친친 실런데 아르제옥치그르크라 합츠리 칸조
0: 아랑아 카르나 자리 스발이즈고 따뜻하게나 세르게나 조와메크 디초 철가용니지
2: 나 용도는 또 아니요 지초 코르즈기 제가용니 아니초 자즈글랭게만
0: 오 뜨모즈기니
2: 오 레아크 뜨무 사무즈기
0: 스타노샤나 스타그 스카노이나 스카그 초르흐퉁 차나두이 스코르제크 깡퉁 소체인지
2: 오 아키 르흐지 세코카
0: Lachi marchi seke chota tartin samzg so jgna rangi lushan doni
1: Wase agade chidin zaji okya
2: Gozo chidin zgar mar kar gard
0: Aroshala chunga zarzri ekonomana

0: 야로 치모리 카라 토토크메노 체하원니가 과진체 오마할리와즈리 아니 급급치니가 안더니도 나시라학치긴 조 리마치니가 시작하용어야 용카 셔틴 마브질 용나 르흐퉁아 지금 아용고 아크 로도 타치 크리스티에그만디 야야 데모시 데모시
1: 아가 데모시
2: 야 데모
0: 다 가득고카라 웃송너리 글럿고라 랑땅너리 까득고라 초크야 존데소 따뜻 가기 제기 떼티나 쉬란 요리 니마란 자타
1: 야 히르가 가르 초신 자위 가르코
3: 로리가 로그시글이 니리 가르코
1: 히립저 데모 조위 가르코
3: 로시저 제충 자위 가르코
1: 나초 로르 단세 아르피 가르코 조보 총총초 따따 치초 나초 시비르가 틀렘친저 아르피 가르코가 참프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르거 제츤잔

야 년이 두고 총총초 슈니치 디스 통통디능아 렘츠 원마그 초니 셴누가 캣더니가 켈렌치시 주일 두고 총총 망아즈게 킬요 찌르삼가 양은 두고 총총 켐메나 참마그 부자르지마 아르신자 니 켈렌시야 리 켈동무 끙르 지당나 제가 참우 청나요 응아르교 리미 얼구 아 응아르교 리미 얼구 자리스 군온다 존제나 아 다 니쯤노 아니디엠노 안더 디한치니 아마르푸 체크 포팅나 호우슴체 참압지기세 군온데 가능 그 수르 다켄데 니나 바지르 다킬흐사르와 다크 드그니 도모가 남바즈리 리타나 타가 타가 지나 마트 마트 마트 지나 타가 세군온데 주카리 조금 참마게 킬레요크 하나 야 드나 두고 총총 청마 그리고 하시앙고 좀아 십든 용자 대령은 캐츠가 아니시 주일 킬 동무 강인 지다나 소아나 그이 카지진 호충 즉그 나클진 시르든 즉그 칭리진 즉켈 소아나 그이 카지진 호충 즉그 나클진 시르든 즉

0: ཁྱི ཕྱད མ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我们过去打到你，我弄那个，看见不是叫龙打，我弄那个，在哪里？俺哥哥是谁？我打的，俺娘去去江边人家那打的，俺小娃儿家有种子给打的，俺小村拉面凳子给我弄呢。哎呀，大小姐妹哥，俺从哪了？能去啥地方去住？能得啥地方去住？就从拉干的等，我们过去打的，你哥哥是给你拉干净的给打的，你小哥拉干净，肯定给家拿那个呀。
1: 好呀，那俺们谈过，俺们怎么子个呀？那如果俺们吃苦了，怎么子个呀？那那个干板凳怎么子个呀？那六七毛吃了怎么子个呀？那为啥俺们这样子个呀？那跟俺们村怎么子个呀？人家就是共同上面干什么村呢？他可是那俺们村可是咋子个呢？那过去俺们村可是咋子个呢？可是下面这个些多了，那过顶这个军都是干什么个东西子个嘞？谁就一人吃农把啥子个嘞？谁就，但是村那干人的模样，我他们个他小哥找不到谁就这个，俺你这些狗些呢？俺你这些狗些呢？俺你这些狗嘛都看见这个，俺你这些把摊这个，俺你这些啥子嘛都看见这个，俺你这些农村的些玩这个。
0: 아니 그때 숨냐 그 썩지가 아니 그 조금 그 꺼내 그 찍지가 아니 황황 가장 그 썩 그 찍다야 아니 그때 숨냐 뭐 뛰지가 아니 그 땀 그 썩 그 썩 그 찍다야 아니 그 썩 자장 그 썩 그 찍다야 원장한테 아는 적 없 찍다야 그 다시 한번 아는 적 없 찍다야 그 다시 한번 알아 찍어 찍다야 그 다시 한번 라 찍어 찍다야 그 다시 한번 라 찍어 찍다야 그 다시 한번 라 찍어 찍다야 그 다시 한번 라 찍어 찍다야 그 다시 한번 라 찍어 찍다야 그 다시 한번 라 찍어 찍다야 그 다시 한번 라 찍어 찍다야 그 다시 한번 라 찍어 찍다야 그 다시 한번 라 찍어 찍다야 그 다시 한번 라 찍어 찍다야 그 깨지기 철성 세그 띵 어요 그거 어야 띵어 마찬 그샤 티타소 니 사마리 꿍 없이 안 피껴요 그거 니 처마리 꿍 안 피껴요 그거 니 놈비 칼라라 해껴요 그거 니 그다리 스타사사 해껴요 그거 내 근처가 막 깨지지나 니 마치 뭐 총 나온다더기야 사마치 뭐 총 찡인다더기야 켜봐서 따다더기야 뚜껑 꼬물긴다더기야 뜸바샤리 원다더기야 꼬글은 그녀다더기야 꼬글은 그 터득이에 사니 켜가마샤 그쪽에 사니 똑같이 까먹었으면 원하더긴 로리키메라 꼬스모 원하더긴 카나스탐근 콜로 원하더긴 코나르키메로 원하더긴 나 차버가리기 통크나마 프르크쇼고 이야 나 통크 삼바고 데리지기야 첸제 그런 거 샤는 거 꼬니다디 저타 그런 거 털는 거 꼬는데 나 섬네 나니마 사니 저타 거기 역시고고 나 니와 차핀 테고고 나 너가 이니가 나 뜨고고 나 착각서 그 캠페인 거고 나 사르기 니가 장스네고 나 러르기 니가 왕스네고 또 마이 타스가 다스 저 그래 타소니 나 꿈꿈나 마르토 나 소르크노르지가 크치고 티타소 나 직진 카마랑 크치고네 나 진진 하미랑 크치시니 다르짐튼 라칸인데 뭐 엔세 지짐튼 타인드노 예나 척서 공통 삼열 가슴니 가서 아 처음에나 니르타니 카르고 인즈 크치에돌라 나 고고연 좀 크치에돌라 오야 하사친 조금 태나요노 우차랑 좀 크소 치그메니고 아로 그냥 사람들 그 짜나요노 고시가 이디 크치처메니고 세준다 나 우츠카 카츠긴 우케브다랄랑 건센긴 세주 좀 텐데모 그 샤파 측근 족첨이 있는 인도 특서리 인도 측면이 있느냐
1: 야리고 다타나 미그자발로르티크 미즈그지기 야말로르티크 칸즈그지기 촌 마탄사그자바이코니 촌 마즌사그자마이코니 르김지자롱니 텐고니 르케르트그잔카니 타고니 이아파 합축메니 르나마 마합축메니 인직텐 감보람합축메니 아흐티그나르탄길 샹트그제고노다 특히한 기자재고 논의가 땅의 치바르크자와인 야연의 연낭이 나왔음 그는 마이다 딩이 남같은 게 토마이다디 반드니 감소나 어야 쇼트근데 감소나니 아스톤 공마상 아시트디 난가스카르마요고 나스톤디그 틀리요고 스톡 소압제요고 마코친 소압다노고 참봉 소압찌고고 자르자콘크 제리요고 다디노난 고시르그마루 뚜꾸드고노 올라가소카루 티그드고노 스테파치가장 아잡십티미 뚜꾸고노 탐산멘지 서케트 강아와소카루 티즈고노 오얀디무그미냐친진고 촌롱친진고 오야 다체길합그지야 촌나 미우상그지 호나브지고노 드리고 오름토고지 따츠고지야토노 드리고 니엠뇽온도 드리고 촌나롱온도 드리고 나글로트카하지기 따바인고 나이치가마지기 랩두닌고 디타크 야 티한도 샤나 테랑니 커커고 커고 공고지 야 로마르 카바 사즈 그지 니 흐담 거른 치는 고즈 그지 야랑 카라 미즈 그지 대랑이 나락선 그는 마이다디 남가튼 거 토마 니즈그득 뜬고 마즈 쩍늑따 거 마즈 니즈케 얌쩡 쩍케 임즈서 토코 쩍쩍이 즈케 맘쩡 쩡케 니텐 돈쩡 몽어는 거비다 니체키 잡오가리 제지 단쩍마 케르치 제지 즈케 니가 나사부 나가자 사무즈 나갓 나티가 알린 쩡아즈 고고 나 우르케다 타다 고고 하야 야 민나 체니가 청아르근 통이 있어도 원단다 뜨고마즈 요루다 원단다 대랑샤나 나터다 카친다다스고 나킬럼니가 쳇지기 나로동만이가 켄기 남녀가로즈가 샤나고드콩고카다 다이나 체니 익집샤나 다니스동도 무즈카로 니마도 무즈카 냥거 다체니가 메크에 나카니니가 다처브라는 거 쳇즈고조리 잡스는 거 도즈고조리 쳇샤나 쳇사도고조리 릴리나 다홍고고조리 까치즈가 대홍고조리 도쿠르모마크즈고조리 Адан согр хийгэл хаануна батонт омиз хсууна ядан бун чахтаг хэ хадари Чэни ги картун ярдямэн жорена лахтун ушах ямэн жорена картун нанга чэгтун мэн жорена лортун нанга кэрдэ чэдэрэ ди лахи гэмэн жорена хаджини Чэни ро сим цуна зван дон зу жоко шанкар танга хунга тэг зу жоко Ая я на хэр гудала зэ гун унд шанна Не ки кун агур гур ми ма хур нзин гун дафка гур гур чэ ма на ки огли ми мам юнго рагалын чэ мам юнго nga chok tim ni gi jo go je zeng go nga ra mo ni gi tim go je zeng go ha ya ya ti ha go shan na ta chu chen ni gi che gre di di kar dong ko ba zi da di ur dong ba ra zi da di cho mar dong jog ma ker ti da cho cham bo ga ra ni gi a ker ger ger ga zi lo gi ger ger ga mar ga zi lo gi la ga la zi chi gi nga cho ma tu zi ja ko ga ja la ni ga ha ya yu na ka sa li nam ka lo na da zo na ra se li ka tso gi na da zo na ta sa bu hg na si mo zo na Ой, картярын хагнар нуурыңыз гона. Я чеке хатыр хылын гоф жауна, нахир жер кирсе яңдын гона. Я шиг ними тусун медиата чети мер тыг жоен го, ыг жоқла фиқтыга енго, чэнер кекер кир жомар тук тинген гоф жон гор нориат. Я ти хаг шана тярын я кирая чорин суна, на миун жор кушок шебр гоен, нахта он жор кон жок шебр гоен. Мани га саба ком ням дади, му кон дук ням дади юнэ. Анна сэмэн жер кэкаваз гин. Не кел гоф шечи кир деп дем го. Gertan duk çeke pırva yo, gerlan bir çeke soğma yo. Gekser seru yatun guna yo, gekser pek kime kana yo. Nzo çoğur liyal hittir yi dao, kim uçundan adam tili dao. Da çeçirgin mahçe dar mahçe liman razgin, kitap çeçirgin mahçe la çeper de pun razgin. Kitap çeçirgin mahçe la çeper mev gin dao nazgin, çut on nişton yedin terkin dao nazgin. Yedin at yargın çeni hop ya ca gıdıp sadi, gıyıknık da gıdıp sadi. Çeni yim yeçene kaltın oj, çeçene rıksan nondu. Nime gedir ngomu öpşiğe, tuka yerçi ngomu öpçe ya. Ha Я ти хагвшана на хэргудала зэджу тачвшана на тхтаня но хэтав заму корб мкитэм но нитав заму нажэлэ ням чунзы хая янна де чэйна чокгонда чэбгамна монго гохтивсамныр я кэниня я янна тачу чэниги жохтэмниги вэн жохчэз нарал он гистэм жохчэз тачэня чэзго кя хая тамаю на чэгзэ вагълалав жэги чупа тадав жэги Yotaq maru kafe yi, zirba sokaru sabdavi. Otalo sandani. Tiktabi jogoz gondego, alungin pakaz gondego, tikirtaraz gondego, tondumda faz gondego. Tikirtara menam yesim tayi martuq. Luwa shuqa meni qanafka irk mafkun gojalaniga. Haya. Taru cheninga ngajiri da daraf samna. Ngarnam gapur narkarangim doingo, ngasaqje kornam ge qatyalan qirtayingo. Ngakyanam mazago, shenam makhshubko. Я мэндуртани. Я дэм чао кизган жуя, мадэм мукон базган жуя, мазуг мангызган жуя, бардарын кызган жуя. Тарыкыр карыгы язык көрөр, ярыгына карыгы юна язык көрөр, нама хорлугда варак жүндөлөрү мал ойнуга. Хая, я чая. Баштан дөргүнө кирген зыркы мөргүч язык, зыркы тинам чокко мөргүч язык. Ян жого чая чени. Nayın doğdu çenye ne gırgı gırgı tanınızı, ne moluk izin tanınızı. Çenye kere çakım yüz gocera, don sadır tıp çıkı vız gocera. Haya. Çenye gargi çıkı doğduğu, şirgi tık var ki açın, doku huyu tanıtın, zomur türü tanıtın, neyin gira. Dağını mızhegi meyka. Nirkır yameni, tutul yameni. Maçı zungu lınkuna, tergin çevi sonuzu da, nirgıma kerçiga alıkka kazorluğu tanımaram, ruhce murakka zalıgı tanımaram. Çünür ki gamba niye kordum ara, çuğulu gamba cana kordum ara. Çoşuk nini tutun meyce çey. Çakı kıvırım zunu nede, o niye yıktanı nede yengeti. Oya. Dağın her kudrelem zina, mırlap zucayı lazık kondun na. Nga çob ne şakır çansın, nga gibi tam çansın. Koga.

0: 시 가사 다 고치 다 동거가 지니 천도란 저한테 바래
1: 나리
0: 이렇게 되는 다 천도 라라다 소는 또 못 봐 로소고 소모 옆에 메파도 소라다 지 부진제 메파다 로달라 시 시주모아다 게긴라 조주모모다 치나 다 나르고 근데 니엔디 살아야 돼 모시 콜란 저와 치르 살아야 돼 동거가 지니 저와시 근데 천도가 너니 천도가 어이고 다 친다고 놈이 친다고 오연한테 고온데 오연한테 더 됐다 나를 안 줘 담보 요거
1: 내리
0: 제가 담보 예파 맞을 때 친다고 될 다른 진짜 또 놈이 그냥 커트지 한 데트 그 다다가 친다고 오연지 고터 이게 그 요소는 다 나르가 리데나요 아 용도아 아까 됐다 처음에 세 바래 되니 친다고 이거 롱 친다고 초반에 되니 거절할게 자시 아 되니 거절할 카다시 되니 롱슈가 어 진짜 될 지민님이 로소고 부채님을 그런 넘버 쳐서 말해. 이 세대다 개개인도 옌 친다고 발음 제와 당자 세군다 다다가 탄원도 소리 했더니 친다고 우연히 가르건 괜찮아 옌 로소소지 마인버 괜찮 소마데 친다라 우연히 라 교수나 친다고 우연히 롱슈가 던져와 했더니 진다티 노나 다 뇽진 뭐 예봐 말해.
1: 네 아리.
0: 다 공다 좀 되니 나초 소나 동원도 다 기긴신이나 다 로마라 생카라 마카무즈와티 조친부제레
1: 라소라소
0: 나가서 땡아네 자든신의 제시동나는 진 소소 야포스 콜라케차시 생테는 호선 옌데나 소마테요 생코토와
1: 네디
0: 드니 천도가 제와티라 요 나츠 기긴신이나 다 노메도 또 문이 바레 데 조친부제레
1: 라소라소
0: 드니 요 라바진데 나츠 기긴 요 더블리니 기긴신 인서도 다 띠라 나츠 거 Tenyi mumbu xie zhongju yore.
1: Nari.
0: Ta tosu mumbu ma zhong na yung, nga tsu le li ni tila ta nonzo to ma song wa. Chungdao tong song ma, ge gin song la ta, nza tse yong yo che ye chong din chi ta londa ji tu pa. Chungdao zi ka long tong zho ku zi ka song la tong di ni, tini li din ta zho su na. Ta te zang ji, kuri ka chungdao tong ge gin pa nga wa song ji ma re. Tini song ma tila pen tu chen bu zi tau yung.
1: ᱱᱚᱜᱚ ᱱᱚᱢᱵᱟᱡᱤ ᱪᱷᱚᱫᱚ ᱜᱮᱜᱮᱞᱚ ᱱᱟᱨᱮ ᱫᱤᱫᱤ ᱨᱮᱫᱤ ᱠᱚᱴᱮᱱ ᱪᱮᱜᱟᱱᱟ ᱩᱱᱤ ᱜᱮᱜᱤᱱ ᱜᱚ ᱛᱟ ᱜᱮᱨᱜᱤᱱ ᱜᱟᱱ ᱥᱚᱧᱡᱤᱱᱟ ᱞᱚᱢᱟ ᱜᱮ ᱪᱷᱟᱢᱫᱟᱜ ᱫᱮᱱ ᱫᱮᱱᱫᱤ ᱠᱟᱱᱡᱟ ᱤᱜᱩᱱ ᱱᱟᱱᱫᱟᱜ ᱜᱮ ᱛᱟᱱᱟ ᱜᱮᱨᱜᱤᱱ ᱜᱚ ᱠᱟᱫᱟ ᱢᱟᱜᱟ ᱠᱚ ᱞᱟᱵᱫᱤᱜ ᱜᱮ ᱞᱚᱢᱟ ᱜᱮ ᱪᱷᱟᱢ ᱜᱮ ᱱᱤᱛᱤ ᱫᱮ ᱜᱮᱨᱜᱤᱱ ᱥᱚᱧᱡᱟ ᱥᱤ ᱜᱮ ᱡᱤᱞᱩᱱᱮ ᱪᱩ ᱜᱮᱨᱜᱤᱱ ᱥᱚᱱᱟ ᱭᱟᱱᱟ ᱠᱟᱨᱜᱚ ᱡᱮᱱᱛᱟᱜ ᱜᱟᱱ ᱥᱚᱱᱟ ᱛᱟ ᱞᱚᱢᱟ ᱜᱮ ᱪᱷᱟᱢ ᱜᱮ ᱱᱤᱛᱤ ᱫᱮ ᱡᱤᱞᱩᱱᱮ ᱪᱩ ᱫᱮᱭᱟ ᱦᱟᱪᱷᱟᱝ ᱜᱮ ᱠᱟᱪᱷᱮᱢ ᱵᱚᱭᱮᱱᱚ ᱛᱮᱭᱟᱱ ᱪᱤᱱᱤ ᱪᱷᱟᱢ ᱜᱮ ᱱᱤᱛᱤ ᱫᱮ ᱡᱤᱞᱩᱱᱮ ᱫᱟ ᱛᱟᱝ ᱛᱤ ᱜᱤᱱᱛ ᱞᱚᱢᱟ ᱜᱮ ᱪᱷᱟᱢᱫᱟᱜ ᱫᱤᱱ ᱫᱮᱣᱟᱭ ᱪᱷᱟᱢᱫᱟᱜ ᱛᱟᱝ ᱧᱟᱢᱡᱤᱠ ᱥᱚᱥᱩᱱ ᱫᱮ ᱪᱩᱝᱡᱩ ᱥᱮᱭᱤᱱ ᱫᱮ ᱪᱩᱝᱡᱩ ᱫᱟ ᱛᱟ ᱦᱟᱪᱷᱟᱝ ᱜᱮ ᱠᱟᱪᱷᱮᱢ ᱵᱚᱨᱤᱡᱤ ᱜᱮᱜᱤᱱ ᱠᱚᱱᱟ ᱠᱟᱫᱟ ᱜᱚ ᱫᱮᱭᱟᱱ ᱪᱤᱱᱤ ᱛᱟ ᱫᱤ ᱞᱚᱢᱟ ᱫᱮ ᱠᱨᱜᱤ ᱠᱷᱟᱵᱫᱟᱭ ᱫᱟ ᱛᱟᱝ ᱪᱷᱟᱢ ᱜᱮ ᱱᱤᱛᱤ ᱞᱟ ᱡᱤᱞᱩᱱᱮ ᱪᱩ ᱫᱮᱭᱟᱱ ᱪᱤᱱᱤ ᱛᱤ ᱜᱤᱱ ᱛᱟᱨᱟᱝ ᱪᱚᱝᱡᱤᱱᱮ ᱨᱟ ᱪᱟ ᱮᱨ ᱜᱤᱱᱱᱟᱝ ᱤᱱᱟᱱᱫᱟ ᱡᱟᱱᱡᱤᱜᱤᱱ ᱱᱟᱱᱫᱟ ᱱᱚᱢᱩᱜ ᱠᱟᱛᱷᱚᱱ ᱡᱤᱱᱟ ᱪᱷᱟᱢᱪᱟᱨᱟᱱ ᱡᱚᱡᱩ ᱫᱟ ᱪᱷᱟᱢ ᱫᱤ ᱡᱟᱱᱡᱤ ᱥᱚᱝ ᱫᱟ ᱛᱟᱝ ᱪᱷᱟᱢ ᱜᱮ ᱱᱤᱛᱤ ᱭᱟᱱᱟ ᱠᱨᱜᱤ ᱪᱷᱟᱢᱫᱟᱜ ᱫᱟ ᱡᱚᱥᱤ ᱜᱤᱱ ᱫᱮᱱᱫᱤ ᱭᱚᱠᱟᱱ ᱫᱮᱣᱟ ᱭᱚᱠᱟ ᱡᱚᱝ ᱫᱟ ᱛᱟᱝ ᱵᱟ ᱠᱨᱜᱤ ᱥᱟᱭᱤᱱ ᱫᱤ ᱪᱷᱟᱢᱫᱟᱜ ᱨᱟ ᱜᱤᱨᱜᱤᱱ ᱱᱤᱜᱟ ᱦᱟᱨᱥᱨᱟ ᱧᱟᱢᱡᱞᱤ ᱫᱟ ᱛᱟᱝ ᱞᱚᱥᱩᱱ ᱫᱤ ᱪᱚᱝᱡᱩ ᱫᱟ ᱦᱟᱡᱟᱝ ᱜᱟ ᱪᱷᱮᱢ ᱵᱚᱨᱤᱡᱤ ᱜᱤᱨᱜᱤᱱ ᱠᱚᱱᱟ ᱠᱟᱫᱟ ᱠᱚᱱᱚ ᱛᱮᱵᱡᱤᱱ ᱫᱤ ᱛᱤ ᱛᱟᱝ ᱱᱟᱜᱪᱤ ᱠᱨᱜᱤ ᱤᱧᱡᱤᱱᱟ ᱪᱷᱟᱢᱫᱟᱜ ᱱᱟ ᱵᱟᱡᱚᱱ ᱥᱚᱱᱡᱤᱱᱟ ᱨᱮᱭᱟᱝ ᱛᱤᱜᱤᱱ ᱛᱟ ᱨᱟᱝ ᱞᱚᱢᱟᱜ ᱜᱤᱨᱜᱤᱱ ᱫᱤᱱ ᱫᱤᱱᱫᱤ ᱮᱡᱩ ᱫᱟ ᱪᱷᱟᱢᱫᱟᱜ ᱠᱟᱨᱠᱨᱜᱤ ᱱᱟᱝᱱᱟ ᱞᱚᱯᱪᱟ ᱛᱟᱱᱤ ᱛᱟᱨᱥᱟᱱᱤ ᱩᱥᱩᱱᱟᱨᱟ ᱨᱟᱝ ᱥᱟᱭᱤ ᱜᱞᱟᱯᱥᱟ ᱥᱚᱥᱩᱜ ᱜᱤᱨᱜᱤᱱ ᱛᱟ ᱥᱟᱥᱟ ᱤᱱᱤᱱᱟ ᱛᱤᱜᱤᱱ ᱛᱟᱱ ᱫᱮᱱᱫᱤ ᱢᱟᱧᱚᱱᱤ ᱫᱟᱢᱩᱜ ᱪᱷᱟᱢᱫᱟᱜ ᱢᱟᱢᱯᱚᱭᱚ ᱜᱤᱫᱤ ᱪᱮᱝᱜᱟ ᱛᱟ ᱪᱷᱟᱢᱫᱟᱜ ᱨᱟᱱᱫᱟ ᱡᱚᱱ ᱥᱚᱱᱡᱤᱱᱟ ᱠᱨᱜ ᱨᱟᱝ ᱥᱟᱭᱤ ᱜᱤᱨᱜᱤᱱ ᱛᱟ ᱥᱟᱭᱤᱱᱟ ᱡᱮᱱᱫᱤᱜ ᱛᱟ ᱥᱟᱭᱤᱱᱟ ᱛᱤᱜᱤᱱ ᱛᱟ ᱠᱨᱜ ᱥᱟᱭᱤ ᱜᱞᱚᱴᱟ ᱜᱤᱱᱟᱝ ᱜᱞᱚᱵᱡᱩᱝ ᱜᱤᱱᱤ ᱪᱷᱟᱴᱟ ᱭᱟᱱᱟ ᱡᱤᱜᱞᱢ ᱪᱟᱜ ᱭᱚᱢᱤᱱ ᱛᱟᱱ ᱫᱟ ᱥᱚᱥᱚᱥᱚ ᱜᱤᱨᱜᱤᱱᱟ ᱛᱤᱜᱤᱱ ᱛᱟᱱ ᱡᱟᱡᱩᱨᱟ ᱜᱤᱨᱜᱤᱱᱟ ᱪᱩᱡᱩᱨᱟ ᱫᱟ ᱡᱚ ᱦᱟᱡᱟᱝ ᱜᱟ ᱠᱟᱪᱷᱮᱢ ᱵᱩᱨᱮᱫᱤ ᱜᱤᱨᱜᱤᱱ ᱛᱟ ᱠᱚᱱᱟ ᱥᱟᱠᱚᱱ ᱫᱮᱵᱡᱤᱱᱫᱤ ᱛᱮᱦᱟᱱ ᱥᱤᱱᱤ ᱛᱟ ᱜᱤᱨᱜᱤᱱᱟ ᱡᱤᱜᱤᱱ ᱛᱟᱱ ᱡᱟᱡᱤ ᱡᱚᱱ ᱩᱪᱷᱩ ᱛᱟ ᱞᱚᱵᱨᱟᱱ ᱫᱟᱱᱤ ᱞᱚᱢᱟ ᱜᱟ ᱠᱨᱜ ᱥᱮᱢᱠᱷᱢ ᱛᱟᱱ ᱛᱮᱢᱵᱤ ᱛᱟ ᱥᱟᱝᱜᱞ ᱜᱟᱱᱰᱟᱨᱤ ᱯᱮᱱᱟᱱ ᱡᱤᱜ ᱫᱟ ᱡᱩᱝᱤ ᱛᱟᱱᱮᱱ ᱜᱤᱨᱜᱤᱱ ᱠᱟᱫᱟᱨᱤᱱᱟ
0: nga tsu ta rum sen khu ten ba sang da yin ta ye tu ga sa lan don ta so ni ni ta pe chu ba re a ji na da nga tsu ri ni ji sang ge re a de ni yen xin nga lu zha ji sang ge re
1: ya ri
0: tan lu da xie le song don na pa jin de ni ni chu ji re de ni ro ma to sen khu ten ba ta sang ge te pa chi sang ge chu ma ta pa chi sen khu ten ba xie re song de ᱛᱟᱛᱤ ᱠᱮᱨᱮ ᱥᱮᱱᱟ ᱛᱟᱛᱟ ᱱᱟᱪᱚ ᱨᱤᱱᱤᱪ ᱥᱟᱝᱜᱞᱟᱛᱟ ᱥᱩᱡᱤ ᱢᱮᱨᱤᱱᱤ ᱥᱟᱝᱜᱛᱟ ᱞᱩᱭᱚᱱ ᱡᱮᱱᱫ ᱡᱤᱱ ᱥᱟᱫᱚᱱ ᱡᱮᱱᱫ ᱟ ᱥᱤᱡᱟ ᱨᱤᱱᱤᱪ ᱥᱟᱝᱜᱫ ᱞᱚᱨᱜ ᱫᱩᱜᱟ
1: ᱱᱟᱨᱤ
0: ᱧᱮᱢᱚ ᱡᱮᱱᱫᱮ ᱡᱤᱡᱩ ᱡᱮᱱᱫ ᱛᱟ ᱞᱚᱨᱤᱱ ᱡᱮᱱᱫ ᱛᱟ ᱠᱷᱮᱛᱚ ᱛᱨᱤ ᱛᱤᱱᱤ ᱛᱚᱭᱤᱱ ᱡᱮᱱᱫ ᱠᱟᱯᱤᱱ ᱡᱮᱱᱫ ᱛᱟ ᱡᱤᱢᱚᱱ ᱡᱮᱱᱫ ᱞᱟᱥᱚᱯᱟ ᱭᱩᱵᱟ
1: ᱟᱨᱤᱢ
0: ᱛᱟᱛᱮ ᱛᱚᱢᱟ ᱫᱟ ᱜᱟᱣᱱ ᱯᱮᱱᱟ ᱛᱟ ᱡᱤᱱᱫᱟ ᱥᱚᱥᱚ ᱤᱱᱨᱟ ᱦᱚᱢᱟ ᱥᱚᱥᱚ ᱤᱱᱨᱟ ᱨᱚᱢᱟ ᱠᱩᱨᱩ ᱨᱚᱝ ᱨᱚᱝ ᱜᱚ ᱢᱩᱯᱟ ᱜᱟ ᱢᱩᱯᱟ ᱪᱮᱫ ᱥᱟᱣᱟᱨᱤ ᱭᱮᱵᱟᱨᱮ ᱠᱩᱨᱩ ᱜᱟ ᱪᱮᱪᱩᱨᱮ ᱭᱮᱵᱟᱨᱮ ᱛᱤᱱᱤ ᱛᱚᱥᱚ ᱠᱚᱥᱚ ᱜᱚ ᱪᱮᱪᱩ ᱛᱮᱛᱟ ᱱᱟᱪᱚ ᱠᱚᱥᱞᱟ ᱛᱮᱜᱤ ᱭᱮᱱᱛᱤ ᱛᱮᱞᱟ ᱠᱟᱛᱮ ᱡᱤᱛᱮ ᱵᱟᱨᱮ
1: ᱟᱨᱤ
0: ᱛᱮᱛᱤ ᱮᱱᱫᱚ ᱠᱚᱥᱞᱟ ᱥᱤᱱᱫᱮ ᱪᱤᱢᱵᱚᱨᱮ ᱛᱤᱱᱤ ᱡᱮᱱᱫᱟ ᱞᱟᱭᱚᱱ ᱛᱮᱜᱤ ᱠᱟᱯᱚᱨ ᱛᱮ ᱦᱚᱭᱚ ᱭᱮᱵᱟᱨᱮ ᱛᱮ ᱮᱱᱫᱚ ᱛᱮ ᱮᱱᱫᱚ ᱥᱚ ᱛᱟᱝᱪᱤ ᱛᱟ ᱠᱚᱛᱚ ᱞᱚᱢᱟᱱ ᱥᱮᱝᱠᱚ ᱛᱮᱱᱥᱚᱱ ᱡᱤᱜᱟ ᱥᱟᱝᱜᱤ ᱨᱮᱫᱜᱟ
1: ᱱᱟᱨᱤ
0: ᱛᱤᱱᱤ ᱱᱟᱪᱚ ᱛᱟ ᱱᱤ ᱞᱩᱛᱟ ᱡᱮ ᱥᱟᱝᱜᱤ ᱞᱮᱱ ᱛᱟ ᱱᱟᱪᱚ ᱛᱟ ᱛᱟᱛᱟ ᱦᱚᱢᱟ ᱛᱟᱝᱪᱤ ᱛᱟ ᱥᱟᱝ ᱡᱮᱢᱵᱟᱨᱮ ᱠᱚᱱᱥᱮ ᱵᱚᱞᱚ ᱭᱮᱱᱫᱟ ᱱᱟᱪᱚ ᱵᱚᱞᱚ ᱭᱮᱱᱫᱟ ᱛᱟ ᱛᱮ ᱡᱮᱢᱵᱟ ᱜᱮ ᱛᱟ ᱱᱟᱪᱚ ᱱᱟ ᱛᱟᱛᱟ ᱱᱮ ᱛᱟ ᱱᱟᱪᱚ ᱞᱩᱛᱟ ᱜᱟᱱᱫᱤ ᱢᱟᱨᱮ ᱢᱩᱞᱩ ᱥᱚᱢᱵᱟ ᱜᱟᱢ ᱞᱩᱛᱟ ᱜᱮ ᱡᱚ ᱭᱚᱨᱚ ᱢᱚᱛᱟ
1: ᱟᱨᱤ
0: ᱛᱟ ᱱᱤ ᱡᱮ ᱜᱮ ᱪᱚᱝᱡᱩ ᱯᱮᱱᱥᱟᱝ ᱫᱚᱥᱚ ᱥᱟᱝ ᱠᱟᱱᱫᱟ ᱥᱤ ᱯᱮᱱ ᱛᱟ ᱦᱚᱢ ᱥᱮᱝᱠᱚ ᱛᱟ ᱛᱮᱱᱥᱮ ᱵᱟᱨᱮ
1: ᱟᱨᱤ
0: ᱛᱤᱱᱤ ᱡᱤᱱᱥᱤ ᱪᱮᱨᱥ ᱫᱤᱜᱟ ᱛᱟᱛᱟ ᱱᱟᱪᱚ ᱛᱟ ᱛᱮᱱᱥᱚᱝ ᱡᱚᱱᱫᱤ ᱪᱚᱝᱪᱚᱝ ᱛᱚᱱᱛᱟ ᱞᱚᱴᱤ ᱜᱮ ᱛᱩᱪᱤ ᱛᱮᱞᱟ ᱪᱷᱚᱱ ᱫᱚ ᱨᱮ ᱥᱤᱱᱤ ᱛᱟ ᱥᱟᱝ ᱜᱮ ᱛᱤᱥᱤᱱ ᱫᱚ ᱧᱚᱣᱟᱨᱮ
1: ᱟᱨᱤ
0: ᱛᱟ ᱛᱮᱱ ᱩᱥ ᱛᱮ ᱠᱟᱨᱮ ᱥᱟᱝ ᱜᱮ ᱢᱮ ᱥᱚᱣᱟᱱ ᱫᱟ ᱨᱮ ᱛᱟ ᱵᱚᱫᱟ ᱞᱟ ᱞᱟ ᱞᱟ ᱛᱟ ᱛᱤᱱᱤ ᱜᱮ ᱱᱚᱢᱵᱟ ᱜᱮ ᱪᱷᱚᱱ ᱫᱚ ᱥᱟᱝ ᱜᱮ ᱯᱮ ᱱᱟ ᱦᱚᱢᱟ ᱛᱚ ᱥᱚᱞᱟ ᱪᱤᱢᱤᱱ ᱫᱮᱢᱤ ᱜᱚ ᱢᱩᱵᱟ ᱪᱷᱤᱢᱵᱚᱨ ᱥᱮᱝᱜᱟᱨ ᱛᱮᱢ ᱵᱚ ᱱᱚᱢᱵᱟ ᱪᱮ ᱨᱮᱫ ᱠᱟ
1: ᱟᱨᱤ
0: ᱛᱮ ᱥᱮ ᱫᱚ ᱛᱤᱱᱤ ᱱᱟ ᱪᱚ ᱛᱟ ᱦᱚᱫᱟ ᱜᱟᱱᱫᱟ ᱥᱤᱱᱤ ᱢᱟ ᱛᱟ ᱥᱩ ᱥᱩ ᱥᱚᱱᱤ ᱥᱟᱝ ᱜᱮ ᱪᱤᱯᱮ ᱱᱟ ᱛᱟ ᱦᱚᱢᱟ ᱞᱟ ᱢᱩᱵᱟ ᱭᱟᱯᱟ ᱦᱚᱢᱟ ᱞᱟ ᱠᱟᱯᱚᱨ ᱭᱟᱯᱟ ᱛᱮ ᱱᱚᱢᱟ ᱪᱤ ᱜᱟᱱ ᱥᱟᱝ ᱜᱮ ᱛᱮᱥᱚ ᱜᱚ ᱛᱟ ᱠᱚᱛᱚᱞᱟ ᱜᱮᱱᱥᱮ ᱫᱮᱢ ᱵᱟᱨᱮ
1: ᱟᱨᱤ
0: ᱭᱚᱱᱟ ᱛᱮ ᱥᱟᱝ ᱜᱮ ᱛᱮᱫᱚ ᱛᱷᱚᱱᱪᱤ ᱪᱮᱨᱮ ᱛᱟ ᱨᱤᱱᱤ ᱥᱮᱡᱚ ᱛᱮᱨᱮ ᱛᱟ ᱛᱤᱧ ᱵᱤ ᱡᱤᱱᱥᱮ ᱪᱤ ᱛᱟ ᱥᱟᱝ ᱜᱮ ᱪᱤᱱᱨᱟ ᱡᱤᱯᱮ ᱱᱟ ᱛᱟ ᱠᱚᱛᱚᱞᱟ ᱯᱮᱱᱛᱚ ᱭᱚᱯᱚᱝ ᱜᱚ ᱥᱟᱝ ᱛᱟ ᱱᱟᱜ ᱱᱟᱨᱚᱝ ᱜᱚ ᱥᱟᱝ ᱞᱮᱱᱟ ᱛᱟ ᱛᱟ ᱱᱟᱜ ᱱᱚᱱᱛᱷᱤ ᱡᱤᱝᱜᱟ ᱭᱟ ᱜᱮᱫᱞᱟ
1: ᱱᱟᱨᱮ ᱨᱮ ᱜᱟᱱᱫᱟ ᱠᱚᱨᱱᱤᱥ ᱠᱚᱱᱤ ᱜᱤᱨᱤᱝ ᱜᱩᱪᱩ ᱥᱚᱵᱨᱟᱱ ᱫᱟᱱᱤᱭᱟ ᱛᱷᱚᱢᱟ ᱜᱮ ᱥᱮᱢᱠᱷᱢ ᱛᱟᱱ ᱛᱮᱢᱵᱤ ᱥᱟᱝᱜᱞ ᱢᱟᱝᱟ ᱯᱮᱱᱟ ᱫᱮ ᱜᱤᱯᱟ ᱠᱟᱱᱫᱟ ᱭᱚᱱᱤ ᱱᱟ ᱪᱤᱜᱤᱱᱟ ᱠᱨᱜ ᱠᱨᱜ ᱞᱚᱵᱡᱟ ᱛᱟᱝ ᱛᱟ ᱞᱚᱵᱡᱩᱝ ᱫᱮ ᱞᱚᱵᱡᱩᱝ ᱱᱟᱢᱵᱟ ᱫᱚᱱ ᱥᱚᱱᱤᱱᱟ ᱥᱮᱢᱵᱩ ᱢᱮᱭᱚᱝ ᱣᱟ ᱱᱤᱜᱞᱟ ᱠᱟᱱᱤ ᱠᱨᱜ ᱞᱚᱵᱡᱩᱝ ᱜᱮ ᱪᱤᱜ ᱱᱚᱱᱠᱷᱤᱱ ᱫᱮ ᱡᱮᱝ ᱟᱛᱟᱝ ᱛᱟᱢᱱᱤ ᱥᱟᱝᱜᱤ ᱪᱟᱱᱫ ᱢᱟᱝᱟ ᱯᱮᱞ ᱱᱟᱭ ᱱᱟᱭᱟᱝ ᱠᱨᱜ ᱱᱚᱱᱠᱷᱤᱱ ᱫᱮ ᱡᱮᱝ ᱟᱛᱟᱝ ᱛᱟᱢᱱᱤ ᱛᱮ ᱦᱟᱱᱪᱤᱱᱤ ᱪᱩᱥᱤᱨ ᱜᱮ ᱛᱟ ᱞᱚᱵᱡᱩᱝ ᱱᱟᱢᱵᱟ ᱫᱚᱱ ᱥᱚᱱᱤᱱᱟ ᱞᱚᱵᱡᱩᱝ ᱛᱟᱝ ᱭᱟᱝ ᱱᱟ ᱞᱚᱢᱡᱟᱝ ᱨᱟᱢᱵᱟ ᱠᱨᱜ ᱞᱚᱵᱡᱩᱝ ᱱᱟᱢᱵᱟ ᱫᱚᱱ ᱥᱚᱱᱤᱱᱟ ᱛᱟ ᱦᱩᱭᱤᱝᱤ ᱪᱟᱝ ᱪᱟᱝ ᱱᱟ ᱞᱚᱵᱡᱩᱝ ᱮᱫᱟ ᱱᱚ ᱛᱮ ᱫᱮᱵᱡᱤᱱ ᱨᱮ ᱛᱤᱠᱷᱮᱱ ᱜᱮ ᱦᱩᱭᱤᱝᱤ ᱜᱮ ᱱᱟᱝᱛᱩᱱ ᱢᱟᱝᱟᱡᱤ ᱥᱟᱝᱜᱤ ᱠᱤᱱᱟᱝ ᱱᱤ ᱠᱨᱜ ᱞᱟᱜᱞᱟᱱᱟ ᱛᱟᱣᱤ ᱫᱟᱞᱤ ᱥᱟᱭ ᱪᱚᱱᱡᱤ ᱱᱟ ᱭᱟᱝ ᱪᱤᱜ ᱥᱟᱝᱜᱤ ᱠᱤᱱᱟᱝ ᱟᱥᱤᱜ ᱱᱟᱢᱚᱭ ᱱᱟ ᱭᱟᱝ ᱛᱮᱥᱤᱜ ᱴᱩᱣᱟ ᱱ ᱭᱚᱱᱤ ᱱᱟᱢᱚᱨ ᱛᱮ ᱦᱟᱱᱪᱤᱱᱤ ᱫᱟ ᱩᱪᱩ ᱥᱟᱝᱜᱤ ᱠᱤᱱᱟᱝ ᱫᱮᱨ ᱜᱮᱥᱚᱵ ᱱᱤᱜᱟ ᱥᱤᱜᱤ ᱫᱟ ᱛᱟᱝ ᱥᱟᱝᱜᱤ ᱠᱤᱱᱟᱝ ᱱᱤ ᱭᱟᱝ ᱪᱤᱜ ᱨᱟᱱᱫᱨᱮ ᱪᱤᱱ ᱨᱟᱱᱫᱟ ᱛᱮᱢᱩ ᱥᱮᱡᱤᱱᱟ ᱱᱟᱢᱚᱭ ᱱᱟ ᱛᱟ ᱜᱮᱥᱚᱵ ᱠᱚᱣᱟᱨ ᱜᱤᱱ ᱫᱮᱣᱟᱱ ᱫᱮᱭᱟᱝ ᱥᱤᱜᱤ ᱪᱮᱦᱟᱱ ᱡᱚᱱᱤ ᱱᱟᱢᱚ ᱠᱨᱤᱜ ᱞᱚᱨᱟ ᱱᱤ ᱥᱟᱝᱜᱤᱞ ᱢᱟᱝᱟ ᱯᱮᱱᱟ ᱭᱟᱝ ᱜᱮᱢᱥᱱᱟᱨ ᱢᱟᱝᱟ ᱭᱚᱠ ᱜᱤᱨᱜᱤᱱ ᱛᱟᱠᱩᱱᱟ ᱥᱟᱠᱩᱱᱟ ᱛᱮᱵᱡᱤᱱ ᱫᱤ ᱛᱮ ᱦᱟᱱᱪᱤᱱᱤ ᱫᱟ ᱜᱤᱨᱜᱤᱱ ᱜᱮ ᱛᱮᱨᱟᱝ ᱜᱤᱞᱮᱱ ᱥᱮᱱ ᱱᱟᱝ ᱱᱤᱛᱟᱞ ᱦᱚᱥᱚ ᱞᱚᱯᱴᱤᱠ ᱧᱟᱢᱧᱩᱝ ᱜᱚ ᱠᱚᱨᱱᱫᱟᱱᱤ ᱜᱤᱨᱜᱤᱱᱟᱱ ᱥᱚᱱᱡᱟ ᱞᱩᱱᱤᱭᱟᱥᱢ ᱱᱟᱢᱚᱥ ᱜᱟ ᱜᱤᱨᱜᱤᱱ ᱱᱩᱜ ᱧᱟᱢᱧᱩᱝ ᱜᱤ ᱛᱟᱱᱤ ᱡᱟᱪᱤᱱ ᱭᱟᱝ ᱠᱷᱱᱟ ᱵᱟ ᱠᱷᱟᱵᱫᱟ ᱢᱟᱝᱯᱚᱨᱤ ᱱᱟᱝ ᱥᱚᱱ ᱛᱷᱤᱡᱤ ᱪᱤ ᱛᱟᱱᱤᱱ ᱡᱤᱜᱛᱟ ᱜᱤᱨᱜᱤᱱ ᱜᱮ ᱪᱟᱨᱟᱝ ᱜᱤ ᱥᱮᱱᱫᱚ ᱯᱟᱭᱱ ᱱᱟᱱ ᱡᱟ ᱛᱮᱨᱟᱝ ᱜᱤᱞᱤᱱ ᱪᱤᱱ ᱫᱤᱱᱟᱱᱤ ᱠᱷᱟᱵᱫᱟᱭ ᱱᱩᱱᱫᱟᱞᱟ ᱪᱤ ᱠᱷᱟᱥᱟᱯ ᱠᱚ ᱪᱷᱟᱛᱮ ᱱᱟᱱ ᱡᱟ ᱡᱤᱜᱛᱟᱨ ᱜᱤᱨᱜᱤᱱ ᱜᱮ ᱥᱮᱱᱫᱚ ᱯᱤ ᱠᱟᱪᱟ ᱧᱩᱝ ᱧᱩᱝ ᱨᱤ ᱠᱷᱟᱵᱫᱟᱭᱱᱟ ᱜᱮᱱᱟ
0: ᱡᱮᱜᱤᱱ ᱛᱟ ᱡᱤᱛᱟ ᱱᱟᱨᱚᱝ ᱛᱟ ᱜᱟᱨᱭᱟᱣᱟ ᱤᱱᱟᱱᱟ ᱛᱟ ᱢᱤᱞᱚᱭ ᱤᱱᱟᱱᱟ ᱛᱟ ᱱᱟᱪᱩ ᱫᱩᱛᱩ ᱱᱟᱢᱵᱟᱭ ᱠᱮᱱᱫᱟ ᱱᱟᱪᱩ ᱛᱟ ᱪᱷᱩᱱᱫᱚᱱ ᱨᱮ ᱠᱩᱪᱩᱞᱟ ᱠᱮᱛᱮ ᱦᱤᱭᱟᱢᱱᱟ ᱛᱟ ᱪᱩ ᱪᱮᱥᱟ ᱛᱟ ᱱᱮ ᱨᱚᱫᱟᱞ ᱡᱟᱪᱩ ᱥᱮ ᱡᱤᱛᱤ ᱛᱩᱱᱤ ᱦᱤᱞᱤ
1: ᱱᱟᱨᱤ
0: ᱱᱤ ᱱᱟᱪᱩ ᱛᱟ ᱱᱮ ᱦᱮᱱ ᱛᱟᱢᱵᱚ ᱠᱟ ᱫᱟᱱᱥᱮ ᱪᱤ ᱭᱚᱨᱮ ᱛᱟ ᱜᱩᱢᱩ ᱜᱚ ᱛᱟ ᱛᱮᱨᱤ ᱥᱤᱱᱡᱤ ᱪᱮ ᱥᱟᱣᱟᱛᱤ ᱛᱚᱪᱤ ᱛᱷᱚᱨᱤᱥᱤ ᱛᱟ ᱠᱷᱟᱞᱩᱡᱤ ᱥᱩᱱᱤ ᱥᱤᱱᱡᱤ ᱪᱮ ᱥᱟᱣᱟᱛᱤ ᱛᱚᱪᱤ ᱛᱷᱚᱨᱤᱥᱤ
1: ᱱᱟᱨᱤ
0: ᱛᱟ ᱞᱚᱥᱩ ᱜᱚ ᱢᱟᱣ ᱱᱤ ᱢᱟᱣ ᱯᱟᱡ ᱥᱟᱣᱟᱛᱤ ᱛᱚᱪᱤ ᱛᱷᱚᱨᱤᱥᱤ
1: ᱱᱟᱨᱤ
0: ᱛᱟ ᱛᱮ ᱤᱱᱫᱩ ᱛᱟ ᱱᱟᱪᱩ ᱞᱚᱥᱚ ᱢᱟ ᱡᱤᱛᱟ ᱦᱤᱨᱮ ᱡᱤᱛᱤ ᱪᱮ ᱡᱤᱛᱟ ᱤᱢᱵᱟᱨᱮ
1: ᱟᱨᱤ
0: ᱯᱮᱥᱮ ᱫᱩ ᱛᱟ ᱱᱟᱪᱩ ᱞᱚᱥᱚ ᱜᱚ ᱛᱮᱱ ᱫᱤ ᱧᱮᱥᱟ ᱛᱮ ᱞᱚᱡᱟᱨᱮ
1: ᱟᱨᱤ ᱞᱚ
0: ᱛᱟᱱᱤ ᱱᱟᱪᱩ ᱡᱮᱢᱵᱟ ᱦᱤᱭᱮ ᱡᱤᱢᱵᱟ ᱛᱟ ᱱᱟᱪᱩ ᱢᱚᱭ ᱠᱷᱟᱱ ᱫᱩ ᱛᱤ ᱭᱚᱨᱮ ᱢᱚᱭ ᱠᱷᱟᱱ ᱛᱮ ᱛᱟ ᱱᱟᱨᱚᱝ ᱥᱚ ᱱᱟ ᱞᱚᱡᱟ ᱛᱤ ᱤᱢᱵᱟᱨ ᱫᱮᱨᱮ
1: ᱞᱟᱥᱚ
0: ᱡᱤᱱᱥᱤ ᱛᱟ ᱱᱟᱪᱩ ᱢᱚᱞᱟ ᱨᱤᱱᱛᱷᱚᱱ ᱫᱮᱢᱵᱚ ᱜᱚ ᱦᱤᱨᱤ ᱜᱮ ᱯᱮᱥᱟ ᱭᱚᱝ ᱛᱚᱵᱚ ᱜᱚ ᱞᱚᱥᱚ ᱥᱮᱥᱟ ᱢᱚ ᱨᱮᱡᱮ ᱭᱟᱨᱟ ᱦᱤᱭᱮ ᱡᱚᱝ ᱜᱚ ᱥᱚᱱ ᱥᱚ ᱪᱷᱚᱱ ᱥᱮᱥᱟ ᱛᱮ ᱛᱟ ᱞᱚᱡᱟᱨᱮ
1: ᱱᱟᱨᱤ
0: ᱛᱮ ᱤᱢᱵᱟᱨ ᱡᱤᱱᱥᱤ ᱪᱤ ᱢᱚᱭ ᱠᱷᱟᱱ ᱛᱮ ᱛᱟ ᱞᱚᱡᱟ ᱛᱟ ᱪᱷᱩ ᱪᱷᱩ ᱨᱮ ᱛᱟ ᱛᱮ ᱱᱟᱨᱚᱝ ᱫᱮᱡᱤ ᱫᱮ ᱭᱮᱢᱵᱟᱨᱮ ᱛᱮ ᱤᱱᱫᱩ ᱱᱟᱨᱚᱝ ᱜᱚ ᱡᱩᱛᱟ ᱜᱟ ᱨᱮᱣᱟ ᱛᱚ ᱢᱮᱱᱟᱱᱟ ᱛᱟ ᱪᱮᱨᱮ ᱥᱤᱢᱟ ᱫᱟ ᱡᱟ ᱪᱷᱚ ᱢᱚᱢᱚ ᱢᱟᱱᱥᱩ ᱪᱤ ᱞᱚᱡᱟ ᱞᱟ ᱛᱷᱚᱱ ᱥᱤᱱ ᱛᱚ ᱫᱚᱱ ᱥᱤᱱ ᱡᱟ ᱪᱚ ᱛᱚ ᱡᱚᱱᱫᱮ ᱪᱩᱱᱩ ᱡᱤᱵ ᱜᱟ ᱨᱮᱣᱟ ᱭᱮ ᱛᱮ ᱠᱚᱪᱚ ᱜᱟ ᱡᱟ ᱪᱚ ᱛᱚ ᱡᱚᱱᱫᱮ ᱭᱚᱱᱟ ᱛᱟ ᱱᱟᱨᱚᱝ ᱜᱚ ᱯᱚᱯ ᱢᱚ ᱛᱚ ᱯᱷᱟᱭᱚ ᱢᱟᱨᱤ ᱡᱟ ᱠᱷᱟ ᱛᱟ ᱱᱟ ᱥᱤᱢ ᱡᱟᱢᱵ ᱞᱮᱱ ᱞᱟ ᱯᱷᱮᱱ ᱛᱟᱣ ᱵᱟ ᱛᱚ ᱱᱤᱥ ᱢᱮ ᱵᱟᱨᱮ
1: ᱱᱟᱨᱤ ᱞᱚ
0: ᱛᱮ ᱛᱟᱣ ᱛᱮ ᱱᱤ ᱱᱟ ᱪᱚ ᱞᱚᱥᱚ ᱞᱤᱫᱤᱱ ᱞᱟ ᱱᱤᱭᱮ ᱡᱮᱢ ᱵᱚ ᱛᱟ ᱛᱟ ᱛᱩᱨᱟ ᱥᱟᱵᱚ ᱜᱚ ᱥᱚᱥᱚ ᱣᱟ ᱜᱮᱜᱤᱱ

0: 소문 워스클 롱춘
1: 소문 워스클 롱춘
0: 사랑길 양주
2: 냥크나바 치수디모 대릉너 제스티가 니통니 찌글로다 제비 치조가 땅 야스티가 다든비 치섬 워스티가 다든비 치섬 인라 자뱀바리 슈니 텅디 산지르 냠족 렌친제 능돈 나디 찌글셀
3: 시진핑제 그단시들의 에콰도르제 선진지 중국은 참정나지리
2: 어멍시가 멍평용으로 시대 저정기 터몽시인지르제 회뚱클은지글전라 근대땅
3: 이거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쩡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레 조부남바 디다타 체직 달롱나위 시등 차충무가 가르튼튼 존지만다는 찬지 공후 상친 용제 대친세리 라진단들 하스카바 가와게 찬진 팔미 잉이인
3: 슈니 가르트글린 단들 심크니나 단식 안르트급 지그니파 소놈 랑킨 톰비 알와 글음근자라 소돈 랑킨 톰비 글마 렌친 도마니가레 송미 가스나노르

하루니 칼라 일리는 일리는 이 칼라 이거는 아마리는 하루도 예를 띠고 거는 아니 구단 그 살을 얻으겠죠 그리 할라의 체를 소유한 잔지금 그리인 그 강을 갈라요 나리 할랑이 체를 부부의 노예 하랑이 칼라이 디치네 토 앙알난다 마르티가 디치네 토 아니구 할라에 로사라라 즈그세 그리다 즈그소샤 잔즈그셔 그리 할랑이 로강글 칼라녀 나리에 로탄

다시 하루치 삽거거 하나서 니거기어 간저 삽다만의 혀라서 다르조브라 산테나 치즈가 셔나서 나도 그저 해동어라 체크거 없이 가서

그런 퍼르기는지 알라예 버짜르스도 자는 거다 뉴소 예르타쇼 나조 도도나카 나조지 아로예 나마르스도 키스 땅만 잡어 더 살게 부조 노르사고 마이너지 알라예 알라예 나가쇼 시조 진은 근조 무조 람저쇼 나조 도나카 나조지 하론더 자사디조 나마칼랑 자보 옌조잔 나가조 승은거르디나지 하로예 샤르마 시조 조크르근 자보 더로쇼 인그조 나르들랑 토이나지 알라예

0: 자시 메토코자 비 와는 그게 틀
1: 아림든 쇼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는 챙게 포냐
2: 디초는 녀흐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저클린츠나 짜르톰샤제인 디초는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멜롱 렌츠나 톤제인
3: 톰친더라 랑흐 단숨지 톰친더라
4: 톰친더라 Jirngu shasim je chomchin dara.
3: Chomchin dara.
2: Dicula nyerni dang karma simchin ni, dicula nyersim war, saringir nyamjuk chashtung shajayin.
0: Sornin washkil gomchin.
5: Tsomun woshkil alonchin.
0: Sarangir nyamdru.
2: Dicula nyersim ni, dicula nyersim deng karma ngamni war. Dichin zeri lenchin shtongjiyin. Nyamkunamba, tsormun jangzhu nyanchin keng woshkil alonchin ki, nyan shiwi lenchin ngwanda deng carsun, kilchi nyambar gwa zhenqi.
5: 나는 베이징지 디스도 얻는 인
6: 나모게 튠지 페게게 람네 년준슈 탄들힌게네 센신바니 중야 미마 군교 룽티 레군게 페게 친람기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
1: 생일인게 샘나 선주르 냠자리 세슈구힌 디글레군에 비원내추 중국남배 팅럽제니 미망용 튜무 추규르케 팅럽제시힌 직접 수지 시진핑키 공비추 망소르 게린탄 레소동조 타정체디 튜무 추규르 댐병강 꾸디동글시 대나휴 튜무 추규르케 배둥크 조경첸테 로 나잠송외신 지장키 직접 수지 낙주 토다 바르숨토 로라 댐프릉엔테 시제 지배 섭슈 찬임젠도 교화를 댐병강 꾸디단테 망소이 뷔세 토와타 남만제게 초외국 고공 강도체디 튜무 추규르케 배둥크 조경 총재티 망소기 초르토와타 라린다르토베 지도된배 초와를 교도주기휴 자주 룽숲 자과단 듄테 지장 룬룹지 괴토 림신 남 오탄화를 교류 고르규 민주소 섭슈 랑쿠르 리귀체 총설 교티 균남젠키 섭슈 주바 라수체규 지장 신친 리수 총키르 룽천 총키르 진시 총대 상진 총최 총미 류守分体 차시제현탄 닝바르자현 탄동 겐근了 류부추로탄 자샤현소约배 망错了 德地千不准穷写绝巴시 총미 주자 여희 타자 랑코르단히 테가라 총준난 안조르 샴티 슈파르 용게 유바탄 사고르르 테제르 샴티 슈신규 안조 총준난 투얀 총게르난키 섭수 직종 롱소 주토부토 나라 하장 가부숀라 하장 약보 제념규 도시 주바시 고르규 섭수니 튜모 추교르 베딘 그 준춘 제장키 지베 섭수 시지젠라 구디동화탄 뷰리 튜공 군페 냠줄라 구디동회 지덥 개진식시 지장기 사세계균 자제든주니 리퀴임바타 탄동 대망유배 초리 이계화유배 사감기 가고타 뇌내 카도르힌 두모 조교니 대개 망초기야 뜻디고네 전용기 시제 집에 십수 롱소 주토바 세주티시 지장신진 최대 우련기 주진 왕人员体 안추 电价토 골규는배 십수 주단 70천해 랑린다로타 차긴 유바타 멤버로 되제기 직두인배 서구토 안추 电价기 최대칸타 멘주 서지주바타 터린 룽쿠게 지규타 링체 대달라 안추 골규 멘주 랑코르타 골규 멘주 주신다유 망소기 김기 고람토 메조르토바타 네다토바마세 조준 깨뚜 제발레 튕콩 추수수 조와 응원고장토 유지 송유바시 中国南北停止建筑就法了满足你开干七岁行浙江组下来能够陆军习近平起满足你的他就切就提来听永远安堂部的就他就那我谈来西七东丁森阿边天即便努西天空重视他他也过了会社会了出笼切割他满给团土天贵主片云片蓝色组的即做空别重这集迷茫用了偏巴托巴切归西对那云
2: 龙尼修哈怎么行浙江去偷了爬了松土铁达了蓝林达的新学他这这些仓会重塑加在结束条件哈怎么了可蓝尼一下东通天重铁他重塑给解决蓝国路西西监督就在加在国主新巴塔重塑给出口顶西军监督就在加在国主口尼新巴去不在策论在加在国主口古来给一把谁级别洛普罗奇给他国东浙江去重塑仓马的铁一把谁
1: 第国库预备向中仓马的铁土巴穷学浙江省情司兄兄团团给出送被出战蒋国峰去安翠积极书记习近平给安翠什么落了电不容念天给也特具蓝林丁色打扰他切西记他就切的级别小学马拉原本的类别派了穷给土巴穷学不再土配空别他推梦秋秋给北京可以组织协别批人去安翠陆索他免去 甘肃雷秀所现在级别小学同样人心谈缺点人心切切的动画了最近不单前天西人给推磨人心给国库军权没法的共性学习送学浙江省情宁波重要的蒙西聚集举战宣判吴军乐意甘肃小学国库的心态特别蓝领导的规矩学甘肃蓝领处甘肃也国库面罩化的电台甘肃小学这边加黑钱没人往心多穷 安翠铁工用了解报切的让丁日修塔切来这些接触了电笔七八塔送这些监管的内最内了匹配国内引进塔归南杀鸡七八塔 罗纳塔地塘所及拆迁塔松枝前的日益塔能最忙为团年小区扩展七八塔建工上马的七位站铁大众特坑都几个月前送学。据目就有了北京可以做年罗纳拉怎么松枝浙江期新建用以民忙者国际级审许组把塔建用所细节级别小区实际间期就是去为了别托新建人别细节级别小区采取看国际扩住重点塔重视派的开发的美发的工具用完切别细节级别小区托用塔滚片拉链大人物借给出在军队昂切入性一把事。
2: 龙安县给拆开九个牌的卡车库，浙江区移动松竹路二个，标准空白塔，标准错位安全区，现在向内转土把车子运把塔。

0: 中国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中央 消息。 상류추 릭탕분의 순배 발기 추부세 십시를 제배 충무기 두루세 자제자주 교주탄 청중한 선배티 투송래 자제내 니탄 청중시 발휘시 망조니람기 추충제기 박조내튼 총동하삼 체제를 주용 체제를 꾸디단해 제수탄 머추 추충기 추부세 모두 릭니발의 내주 균형도유 중감구유부부장 황润秋희 ngansu tyun yung ne ne le kesin cheni tan tyun la tim dar bag zo chu yong che ju tyun ju che di bag zo go chu ki ga zu la jun tyu ta ding sam ngang gu di dong wa ta jun kam ku yu ki bu se tyun yung ne che le su ju ju ru gu di dan di mi ma mang so ji ze be zhong guo zu zhen che be pen zhe cu ru tu ba qi xin yu ye dong sum ju lo li ge ge yong ge pi m ni sa nga yi ka che mi jia bang chu xin ma zhe de wei ke ni shu zhe du me sim ba che ju ta qu gu yu ta qu jun kam ki bu le qu du se ji mi che jia zhe ge ju qian ge pa le tu ru dong hua xin jin chong zu chi ge ji gu yu ju yong li du che pa chong si ge cu wei zu qu ju yong che che jia zhe dun ju xin ju ru gu di dong wa che che di dian di ngan chong si ge me du gu yu le su dong ju yin xie ju yu 탈루로디토 개용기 도술로기 로동세기 송회 둘세 통마르 자진급줄레 마와충휴 중캄 쿠유부 부장선파 리가오이 롱아체 중앙별신 탄부세기 진프로탄 숙세니 춘진체디 뉴주타 솔레 짐주기진 총결타 총습주준소 존내 최군기 방미 태뉴피제르 구디당 유지주바시 당기 소진 좁게바 초춘 랑제키 나지수 룽캄 친부 튼젠 주숨바 빠짐 라다라 체디 랑제지 클룽기 뷰체 응세 퇴부 리소 조조로 꾸디다 휴 중캄 쿠유 뷰 부자 쉔파 슈비 조히 민가라 랑제키 룽캄 친부 튼젠 주 시베디 제고르사베 클룽 뷰체 균투 리소 동베 차주 추시 교보로 소신 유바타 존네토 티웨 토와타 티웨 네레 케화 티웨 체리탄 투베 용주로 슈겸네 지주 유유지 총송탄 스촨탄 총신서구 신장기 울릉무지탄 창지 시허지 사콘제 슈뉴지 유지 사콘수지디 미체즈네 사콘라 초용네 주종 체주탄 쿠이지이탄 림신 꾸디단와유 클룽기 뷰세 사콘 용수 리그르 용화 체주신라 존네 레리탄 체콘 루지제 주종탄 조부 용동치 슈치로동화탄 존네 차주카지 주규탄 레저신부카지 라다르 체주인시 주바시
1: 디글레고네 비비니츠 사괴바라 디주 거숨 추주 도담주네 시도 중바라 니도니 슈저주르 다와 개베 체조숨 인기 추주 레고다 까마 십주 이바라 거숨 때네 균에 오든체베 응소 정보로 돈 통주를 직생유진 대낭 거숨 초딤 코르균 체대 나동 개저 주주의 숨심받다 초생 팅장 니지 책동 앞자 주주리 니 조주 체바라 오든체베 응소기 보르세 돈치 고동 둔게 니슈 접든다 초동심바 거숨기 초디 출구로 배제시되 니동아 병업중업 뛰었습니다. 조승 팀장 니동아 병업주 탐바 종홍 치아봤다. 유고외 미팅 70주 10시다 초동승유. 만중의소 둔치 니동기 70주 10개다 개동 오전 치아봤다. 제지병의소 개진 둔치 둔주 둔둔다 개동 뜻디군의 주간의 주유. 니동죽질로로 조승기 오전 치아병의소기 정보로 둔 통주를 찍리에 개춘 거숨 때네 규디 응소 오진 체규대 로중아 뒤마나 정부로 망부 균용 도바마세 니도니 슈저지 로네 니도니 슈쟁아 르 바르기 롱아 뒤마라 돈 통주르 찍다 지방아래 게데 디주변조 규디 튜네 제다다 코저지다 덴뷰가 균용 도비여진 디주 점규스 괴라 망주 응소 코저 겐린다 디주 교규기 변조다 지조 뷰디 공비 조배치라 대교로 덴부치 코든 체유
0: 这个雷库那边的区托干给幺兄弟人从为心情马路皮里让共区马路所里让共总给阿公所那边从为陆区古空杰克连塞吉林给余住尼人们开进去必进的团片人们打的图贼心打的图错被托干给下绿区谈没去库不谈不如那边从为马路所总尼从为心情去

0: 보고 침무시 힌라 아시아 당부타 총회계 체제배 자당기 렌서기 내 유시간 힌 냠지계소 롭수 체제 링내 전조기 댐비 체폐 점링키 진유 매폐 치 당장키 그 침부시 히 야케 총회 루추 국군 계급 렌세 지린니 예도 냠미 조섬서로 계급 나래 타 자당 주기 계급 렌세 지린키 최대 첨발을 초제제 징 예도 냠미 접견으로 계급 나래 타 자당 주기 십지 진리 제바탄 계급 렌세 지린키 민규 난수티 총원키 토장 렌세 지린 당부태로 교류기바시 총원 룹추 국공 계급 렌세 지린 토단 십수진의 계조린 选파 수남자수 안수 지린토 쿠송화 니슈저주 유진 콘수이 겐테소니 중캄 송경 조르송태 지린 난케 룹추 슈르규기 개니 토와타 디진 쥐람 예유기 개니 토와소기 레튜 주신 유지제유 도가르겸니 총을 루추국공 계급 렌세 지린기 쿠송와 신신 남균 지린난기 쿠유 장다탄 닌지르 쿠송팅 니제 규발레 시엔턴동 다와타 투지다르 지신기 기피탄 소자 촌넬라 도십치구이휴 도가르겸기 로디다신 난주 지린난기 징외탄 소자기 기사르네추 하잔리페 유종 믹톤 럭신기 치상 치리도 친송 유고와 디가르리페급 타베 신캄스와 디카르마 이남시 뚜응아 치신도 제주바시 신도중화를 신나 민가를 루추 국공 계급 렌세 지린토 리게 소차 리게도 굽수 고지 휴바탕 대추 계급 예림바탕 배송교 리게 소차 리중니 휴진 베나 오가르타 라게 사 총총 지나 소휴 계급 예림바 니베 송교 리게 소차 리중구 휴바탕 신체 림베 송교 리게 소차 리니슈쟁아 휴 提前这些年，作为日托新帮堂堂，那些我可以信。这些日，送的你说这些月经，提出免责任谈点片，这些日，也得送去诉讼院。别呢，能用通途片，也是公布他，叫我看了没到所有的事。没去对对接单位，总看送月经一百三天，马路所总去，总看了送就十九天，总组别新不谈，总都是东北忙些日子的，我就说，结合总看西北组中去白天总谈。
1: 我家日出呢，虽然我的行业设备，老年三对电视锁，结合准备实际参与到一把时。这个链接，公司三九六年就修建，人情我对来谈，不算那么行，来参观观看，到我这里来时。起床。要拿小二工作，有个人带。老钱操作多啊。你打着托人出去用阿爸了？云南新津丽江华平埔梅土里路边去，眼看去老爸爸当小鸡。
2: 录制张桂梅，抗别拍的看难听不疼，提到了，光给年纪给强烈，我错给月。
3: 年明里啊，张桂梅四个月，谈论了重组实习人了。我谈的云南新津丽江华平村，破门土生落这里啊，两个月，我谈的破门土生提落这里啦，落这三组几个月了。
2: 你懂姐妹就买你了，日归去给跟拍吧，张桂梅一，他们在电视戏张南约不定。
4: 俺六月没过别，婆们托人六镇行踪呢。日归去婆们那么了，老将去苦个转去趟。况且龙哥呢，其实团途不参与人，写不太实。
5: 六镇军去，空给姑苏汤婆面巴的马队巴的，刚才孟伟这不说南瓦的皮巴汤，为婆金仓给婆们六镇军突击，空给老龙忙不及进，金仓提督忙不的皮皮。
6: 你懂姐妹就买结论，当堂师兄。
7: 提前制作烈日卡给肉上火，请俺微胖婆们那么多位老表米锅边托人老真心，云南丽江土著。
8: 张桂梅以日归及婆们那么几位呢？老不说你今天开心不行吧？看不堂，空给老不说的呢，微胖给咱娃聚会的月。
9: 我们不能。
8: 我们就只会给级别丢那么出来当员工嘛是？我们说看作家老中的可可是准备呢？看作米子连娃了呀，更多当都不是。他那轻松几个连娃了，更多当都不是。
10: 龙我中年给退休呢，老不着小人月别重新父母，接东爷爷做米线。张桂梅以春天，龙库的春天，老不着期末准备上学。
11: 张桂梅土家新孤儿去我心里，婆婆忙不行，老不着期末春节，日归土老用我堂。
12: 刚才七岁给奶奶当不贴士，罗么那么呢？都捐款了，俺做哪儿孙子，其他都不就就是一件就个月。
13: 童面三对四个建立，给给上辈那么他的江西，心胸差不些了点点。
1: 귤미 탐지 라미남
0: 제셈탕 시럽라디니 총세 보무망부 밀람르 쇼송가 난케 뒤럽기 미비 张桂梅

0: Hushahi, Mingepar, Godi Menganki, Legun Pokbe, Chiba Galazamla, Menju Chiku, Menju Chibku, Chiba Minuansiki, Guguta, Gajibusoki, Nuba, Wensi, Tubu, Chirichin Yuji Sesha, Chengsilian, Wembarzibina, Nedongi Shulor, Junglu Suri Dineki, Menju Chikuzuka, Loshipur, Godienta, Cheju Menganki, Meeting, Gukizamla, Menju Chipta, Mingepar, Junglu Suri Dineki, Rimzi Gimna, Meeting Chingita, Madong Lazamla, Menju Samdi Shuyupshi, Chengsi Didani, Nebe Yichi Kunazama Impar, Junglu Suri Sanetiki, Dikuito, Kedia Chinti, Mansur, Pentope, Banda, Yakshu Jigan Rito. 中层面积, 苏里别日了, 规模提不提, 帕里林尼, 亚图瓦, 面纲尼, 哈热日重启时期, 熊族面纲, 继续提示, 小者强期, 色彩缩具级别提, 中路苏里的内塔, 面纲提, 天宋内接塔, 面纲古提, 面具级别, 蓝水组提, 齐路苏里期, 内接大不塔, 中路苏里期, 面具级别, 도뇽캄수체 시지젠키 종루타 치루수리키 냠주 치단시 초비베마세 종루수리디네키 더통 잠베회 수균수리리리타 냠레 람수수 유지타 콩키 안수 잠베회 수균수리키 캐출러 럽종타 대제실증키 매주 지배신 사내티케 오메넨티 사내티케 망조키 매주 굶시탕 삼발지기 유지주샤 생크린케 텐티 점링키 티린 카상 시베 레젠티 주차소 샴러 링게네 모투티 디그 중앙룽친 년친 지켜블리공키 벽에 칠름토 구지주피 치지리친 샘바남 샌조나쇼
1: 디탄니 키랑기 수조 딩유
2: 巴西港给这你昂大的血笔呢就这吞于它吸血给切成塞不同图片落地不能求节目队长吧擦糖拉进农场给笔呢地糖你也偏到越是地糖你给人给血不多于血拉区别几里啊恐怕加别的你呢此人落地用途不是那个都队长吧刚过的血笔呢旅中用外马菜很多呀浪过人嘎笔你就来越图不得地糖你
3: 키랑기차나유키니이와치나퉁궁양갸르폐쇄동토기공체제롱주양스체나대탄러편도첸부여시대탄니퉤탄남부군도토낭차구비창원시인류중기강람원장기준신기디구기코류나르레야도주지대탄기중구안조창매냠토송경치
4: 나는 베이징에 대해서 읽지를 했네.
5: 코르는 월클 알롱틴게 수비 산결
6: 냥크남바 최소대모 대릉너 저스티가 니통니 찍루다게 비치지 찍당 야치가 다든 비치지 월치가 다든 비치지 인라 자니마리
7: 슈니탕디 Tamung Shinger Yung Jerek and the Tampo Tungi Tamung Shinger Huetun Kalin Zichin Shibi, Luang Alakarangla Jajingi Hasha Warsum, the Chichu Shuji, Nagjuli Yella, Tambur Jungni Savi, Chibi, Shabsha, Chanum Jendan Jerever, Stanlang Kandi Tangshang Mansu Jer Pizil Tubi, Namung Jenjer Tubi, Ginku Kung Kung Tubishi De Tamung Shinger Huetun Kalin Zichin Jer, Jumji De Mansu Ji Tori Tubi, Zidi Dambi, Tower Jer. 您的你拉江苏龙次别的瓦等等你这种能力热克的人人南无等我的节日过了去了乃得满记苏节下不写冷库热克节中次热决定人等见节下不写哈苏西这种生气的流水中起了龙泉中起了金细中的上进的地位的嘛流水分就学节日这个黑了得个是流行肯等娘不是叫肯有了打动个根本的流着入等